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0: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1: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2: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3: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2: 둘째,
3: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 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셋째,
3: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2: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3: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4: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5: TBS 교통정보.
6: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양녕로 상도역에서 상도터널 쪽으로 4차로가 버스 추돌사고 처리 작업 때문에 통제되고 있습니다. 잘 살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이제 막 끝났습니다. 이미 차가 많았던 곳에 사고 여파 더해지면서 뒤로 여의하류부터 한남대교까지 제속도를 못 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여주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또 다른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여주나들목 앞두신 분들은 속도를 충분히 줄여서 이동하셔야겠고요. 반대 강릉 쪽으로는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마성터널에서 용인추계소까지 밀립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제천나들목 부근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탐신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루만 그냥 놀았으면 좋겠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런 생각 드는 날 있죠? 알람은 울렸는데 눈은 안 떠지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하면 괜히 이불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집니다. 그럴 때면 복권 1등에 당첨되면 어떨까 싶어져요. 일단 회사부터 그만둘까? 아니 아무 계획 없이 며칠이 뭐야 몇 달 푹 쉬다가 여행도 실컷 다녀볼까? 아니 이 기회에 건물주가 되어볼까? 이것저것 떠올리다 보면 어느새 출근할 시간이 다가오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살아있음을 느끼려면 오늘도 일터로 가야겠죠. 뭐 복권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오늘 하루 좋은 일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소소한 이야기와 존엄하게 함께하는 함춘호의 폭송. 9월 10일 목요일 첫 곡 조용필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서 복권 1등에 당첨되면 뭐부터 할지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복권 1등에 당첨된 한 직장인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당첨금으로 대출금도 모두 갚고 차도 바꿀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다음날 다시 회사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복권 1등에 당첨되면 회사부터 그만둘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닌가 봐요. 그래도 그분 출근길은 조금 가벼웠을 것 같네요. 어쨌든 조금은 부럽다. 그렇죠. 유기님께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아마도 저의 기억 속 목소리 정말 짱짱하시네요. 다시 나 돌아갈래. 유기님 그때

돌아가시려고요? 많은 분들의 바람 중에 하나겠죠. 그때로 돌아갈래? 아니면 그때로 돌아가기 싫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예. 각자의 맞닥뜨린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3386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춘우님. 오늘도 2시간 함께 달리며 출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시간 또 행복하게 달려보죠. 3983님께서 안녕하세요, 춘우 형님. 파주에는 구름이 많이 있네요. 흐린 날은 흐린 대로 선선하니 기분 좋네요. 2시간 힐링 동행 혹성 출석합니다. 이말 기분 좋단 말이야. 2시간 힐링 동행. 아이, 그래요. 이 함께하는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많아지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이야기 듣고 그러는 차 안에서 자녀분들과 함께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또 그렇게 자녀분들의 소식을 통해서 또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6832님께서 함디님, 현우 PD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어제는 옆집이 친구 부부께서 고성에서 새우구이와 튀김 사주더군요. 와, 이거 곤란한데요, 이 시간에. 아, 시간인가? 조금 더, 한 시간 정도 더 있어야 될까? 곤란한 시간. 새우 머리는, 아, 대가리를 하고 해야겠죠. 새우 대가리. 새우는 대가리라 그래야 맛있더라고. 당연히 버터에 튀겨 먹고요. 친구분 부부랑 제 지인도 함께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먹구름 하늘과 바람을 신나게 안으며 소가야 고분에도 올라 커피 한잔하고 왔답니다. 송악동 고분 사진을 보내주셨군요. 와, 어제 옆집 친구분께서 새우구이와 튀김 사셨다고요? 하, 그래요? 전 어제 방송 마치고 현우 PD랑 저쪽 이 근처에 추어탕 먹으러 갔거든요. 아유, 옆에서 어느 분이 춘호 형님이라 그러시면서 저는 추어탕 사주시더군요. 그분이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주 힘나는 추어탕 잘 먹고 왔습니다. 아이, 괜히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시인과 촌장 처음 공연에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인과 촌장, 당신의 마음속에는 최애, 제일 좋아하는 팀이라고. 그 중에 얼음 무지개를 가장 좋아하신다 했습니다. 아, 그래서 자기의 당신의 마음속에는 딱 애장하는 곡이 두곡 있는데요. 보헤미안 랩소디하고 얼음 무지개. 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뭐각 나라의 아티스트는 다르지만 음악이 흐르는 결은 같아요. 뭔가 서사가 있고 풍경이 있는 것이. 그래서 이야, 멋진 분인데. 아, 뭐 추어탕 사주셨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꾸만 영향이 있나? 예. 일산멋쟁이주님께서는 청년천 형님 반가방가 출첵합니다. 와, 막내가 해군 중사로 진급했어요. 와, 이게 뭐야?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야, 축하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정말 젊음을 불사르고 있다는 말이 맞겠죠? 와, 멋지십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예. 국방의 의무를, 당연히 의무가 아니죠. 이분은 지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야, 응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자, 함춘의 폭송 오늘 3번은요.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소식과 흐름을 전해드리는 시간, 함춘호의 문화통신, 함께합니다. 김현우 PD, 어떤 소식을 준비했을까요? 선배에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BS 라디오 함춘의 폭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은 50원, 그리고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시면 되고요. 혹은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인스타그램 있거든요. 스레드도 있습니다. 스레드. 함춘호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쉽게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와보십시오. 선곡표 볼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등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0: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 코일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목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1: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광고에 익숙해지려면 시간 좀 걸리겠습니다. 구창모 문을 열어 그리고 이용입니다. 바람이려.

아세요? 국풍 80일. 대단했었죠.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국풍 80일. 저거 보러 가려고요. 저쪽으로 가는데, 제가 삼각지 쪽에서 이렇게 걸어갔던 것 같아요. 와,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또, 무대가 워낙 커가지고, 멀리서 바라보니까 오히려 그게 좋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곡이었죠. 바람이요. 국풍 80일. 가요 이제 금상수상곡이었습니다. 바람이리어 오. 이 곡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앞선 곡은 구창모의 문을 열어였고요. 이두분다 목소리가 아주 지금도 그대로예요, 그대로. 예지 아빠빠님께서 소연 누나 광고 나올 때마다 주파수 잘못 돌렸나? 깜놀하네요. 어디 가시면 안 돼요. 그래도 너무 반갑다고 문자 주셨어요. 푸른도님께서 대리운전 꽃배달 광고 다른 방송에서도 지겹도록 들었지만 무심했는데

애절한 TBS 주파수로 며칠 듣다 보니 외워버렸네요. 아직 좀 익숙해져야 되겠죠? 저도 좀 감사하기도 하면서 그렇습니다. 아, 6832님, 함디님. 제 지인은 농사에 농자도 모르고 손에 든 펜을 놓고 삽을 손에 쥐고자 하자는, 아, 옆집의 가마니살의 소가 시골로 들어와 하우스 농사를 시작할 때 많은 도움을 준 친구였죠. 그랬군요. 한포송도 소개하고 앱도 깔았다고. 아마 지금 한포송 듣고 있을 거예요. 야, 그 친구에게 이제 어제 함께해서 즐거웠다고 함디님 전해주세요. 예, 듣고 계신가요? 손에 든 펜을 놓고 삽을 손에 쥐고자 이렇게 옆지기에 가마니살을 속으신 우리 6832님의 지인분 너무 즐거웠다고 전해달라 하십니다. 듣고 계시면 혹시 답문자 하나 주시죠? 아유, 우리 뉴욕에서 보내셨군요. 유튜브로. 김상현님, 야, 방금 수업 끝나고 출첵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거긴 어떤가요, 날씨? 부럽긴 합니다만, 이 소리도 즐거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이거 잘하는데? 어떡하지? 너무 잘하는데? 퀴즈 함. 한때는 음악을 듣기 위해 이것을 사는 게 당연했는데요. 요즘은 스트리밍이라 하죠. 그냥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그냥 바로 저장하지 않고 듣는 그런 음악을 듣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한동안 이것은 외면받기도 했죠. 근데 최근 미국에서 이것의 판매량이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해 상반기 판매량이 16%나 증가했고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어제 그게 나왔죠. 이걸 왜 제작하냐고 제가 물어봤던 그런 겁니다. 특히 BTS 등 K-POP 가수들의 앨범이 판매량 증가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이것은요, 컴팩트 디스크의 줄임말로 음악 같은 그 소리 정보를 담는 건데요. 이게 뭘까요? 이걸 맞히는 퀴즈입니다. 자, 그 동그란 모양의 은빛이 반 짝이는 물건이죠. 야, 이것도 곡이 이름만 곤란한데 은빛이 반짝인다 그래가지고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CD, 2번 MP3. 야, 이거는 컴팩트 디스크의 줄임말이죠. 이거 보기 1번 CD, 2번 MP3입니다. 이거 저장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엔 LP가 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서 하는 그런 물건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의 출현으로 인해서 정말 장소도 잘 차지하고 좁게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었죠. 저도 이거 한 몇백 장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좀 이렇게 좀 지인들에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인받은 CD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어우! 자, 015B입니다. 슬픈 인연, 동물원, 그리움, 출발!

야, 이 동물원엔 누구인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김창기 씨 목소리인 것 같아요. 김창기 씨 목소리가 이렇게 또 아련하게 이 가을로 들어가는 이 아침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네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또 그렇게 들리네요. 오늘 한 퀴즈 정답. 제가 이래요. 저 퀴즈도 내다가요. 그냥 답을 말을 하네요. 정신이 좀 없습니다. 앞뒤도 잘못 가리고. 자,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CD였습니다. BTS가 올해 발매한 앨범을 여러 CD 버전으로 출시를 하면서 미국에서 60만 장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K-POP 앨범에는 그 포토카드나 사진집처럼 다양한 구성품이 함께 들어가다 보니까 CD가 음악을 듣는 매체를 넘어서 소장품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K-POP을 제외하고도 미국의 CD 판매량은 증가했다고 합니다. 손에 잡히는 CD를 꺼내서 가사도 읽어보고 속책자의 사진도 살피고 그런 아날로그적인 경험이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죠. 옛날에 그 광화문에 있는 D 기획사에서 나오는 앨범 CD는요. 그 안에 있는 속지, LP도 그랬고요. 그 안에 있는 속지를 바라보고 보는 것만으로도 이 앨범이 어떤 성격이 있었는지, 어떤 성격인지를 판단을 하고 CD나 LP를 구입한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트리밍으로 서비스를 듣게 되면은 그런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죠. 굳이 찾아보지 않으면요. 자, 여러분들 참여 문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98님께서 정답 1번. 아, 문제 어려워요. 유유유 힌트 주세요. CD는 뭐고 MP3는 뭐죠? 정답 CD 1번. 문제 좀 다시 내주세요. 무엇의 준말이라고 하셨죠? 함디 땡큐 베리 마치 영. CD 컴팩트 디스크라고 하죠. MP3는 뮤직 플레이어의 준말이 아닐까요? 저도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닐까? 3983님께서 레트로 감성 끝판왕 한 퀴즈 정답 CD입니다. 지금도 제 책상에는 수많은 CD가 언제 틀어줄 거야? 하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유유. 제 책상에도 그렇습니다. 쌓여있죠, 쌓여있어요. 현우 PD 책상에 가면요, 현우 PD가 일하는 그 자리 말고 주위를 삥 CD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 그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MP3, MP3.

0: MPEG이라는 것이 확장자입니다, 여러분. 그 MPEG이라는 것이 그 동영상 코덱의 그 확장자예요. 우리가 뭐 그때 보면 HWP 한글은 끝이 그렇게 되죠. 그리고 웨이브 같은 거는 .wav 뭐 이런 여러 가지 확장자들이 있는데요. MPEG3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확장자 코덱. MPEG은 코덱의 일종입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저도 하나 배웠네요. MPEG의 준말, MPEG3. 버전 3, 어떤, 이 버전 3라는 얘기구나. 요즘은 MPEG이 버전이 5까지 나왔나? 4까지 나왔나? 이랬죠. 예, 4까지 나왔죠. 3386님께서 1번 CD입니다. 아, 오늘 함 퀴즈 잡히죠. LP에서 진화된 것으로 한때는 커다란 포터블 기기 양쪽엔 스피커가 있고 가운데는 카세트 플레이어, 그 위쪽엔 CD 플레이어가 있고 일본 제품이 날리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추억이 되었죠. 그래요. 우리 형님들, 미국의 형님들, 이 커다란 거딱 둘러매고 음악 팡팡팡 틀으면서 길거리를 활보던 그런 형님들. 지금은 나 귀에 뭔가를 꽂고 듣고 있죠. 푸른덧님, 오래 들으면 목소리가 늘어지던 카세테이프에서 요즘은 왠지 바이닐이라고 해야 할 LP. 잡음 하나 없는 CD까지 하나씩 모을 때마다 추억이 되고는 했는데, 이제는 들을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없네요. 마지막 CD를 산 것이 언제인지 조차 가물거립니다. 아, 저 집에 그 CD 플레이어가 하나 있습니다. 좀 좋은 거 있거든요. 안 들었더니 얘가 렌즈가 좀 뭔가 CD를 잘못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렌즈 클리너를 사다가 계속 닦는데도 안 되네요. 가서 고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거 플레이어 작동 안 되면은 참 많은 CD들 컴퓨터에 연결된 CD 플레이어에 넣어서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기분이 그렇잖아요. CD는 CD 플레이어에서 들어야 플레이어 제맛이다 라는 것이 저의 지론이기도 합니다. 6832님께서 함디님 CD죠 CD 고장난 인텔 전축 고친다고 마음만 먹고 아직 수리하지 않고 있네요. 고칠 수 있을까요? 고쳐주는 데가 있을까? 아 LP도 듣고 CD도 들으면 빨리 고쳐야겠죠? 예,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것이 LP하고 CD밖에 없다면 얼른 고치셨겠죠. 그러나 우리에겐 너무나 편리한 수단이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한번 고쳐보시죠. 고치고 난 후에 또 소감 한번 보내주시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물 받으실 분한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0763님. 정답 CD입니다. 집에는 300여 장의 CD가 있지만 스트리밍 서비스로 노래를 찾아서 듣게 됩니다.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졌나 봐요. 그렇게 돼요. 이게 음질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는데 예전엔 그랬죠. 그 CD에서 직접 웨이브라는 형식으로 추출을 한 것과 MP3에 그 추출된 거는 음질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추출을 하면서 코덱이라고 하는 그 기술이 정말 좋아졌나 봐요.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고 특히 또 재생하는 그 플레이어들의 그 오디오 출력단들의 기능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구분하고자 하면 구분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테니까요. 아, 0763님은요. 성함과 주소 50원 필요한 샵 0951 문자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확한 선물을 보내드려야 하거든요. 보내시겠죠?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좌우로정렬 2588 2588 응답하라 2588 2588
0: 볼륨을 높이시죠? 김현식 언제나 그대 내 곁에 그리고 현이와 덕입니다. 작은 소녀의 사랑 이야기.

삼촌의 복수홍 함께 오겠습니다. 또 자니? 님께서 오랜만에 출첵해봅니다. 반갑습니다. 음악이 좋아서 들어와 봤어요. 어서 오십시오. 어디 가셨었나? 오래 계셨나? 자주 오십시오. 김상현 님께서 초등학교 때 김동률 CD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대충. 대충. 어떻게 되시는지 알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초등학교 때 김동률 CD. 어렵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상현 씨가 그 감성이 좀 풍부했을까요? 예, 아, 좋죠. 김동률 CD. 0583님께서 저희 집 LP, CD, 카세트 테이프 자랑 좀 할게요. 예전 찍어놓은 사진이긴 한데요. 지금은 뭔지 탈까 보관함에 잘 넣어놨어요. 지금은 검색으로 모든 음악을 편하게 들을 수 있어서 손이 잘안 가지만 가끔 지지직 소리가 그리워. LP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다 정리해야 하나 하다가도 제 젊은 날의 추억 같아서 그냥 보관만 하고 있네요. 아쉽죠. 이게 버리기가 참 애매해요. 그래요. 지지직 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가끔 그 최규성 씨가 제공해준 LP로 그 음원을 추출한 거를 저희가 함께 할 때가 있거든요. 아, 정겹습니다. 그 직, 바늘 끌리는 소리들이요. 근데 양이 좀, 이 장소를 많이 차지해가지고, 어렵습니다. 송피공일님께서 오늘도 출첵합니다. 자전거로 행주산성에 왔다가 서울로 돌아가는 길인데, 아, 이젠 바람이 차갑네요. 예, 저도 어제 바람이 차더라고요. 집에서 뭐좀 하려고 창문 열어놨다가, 어이구, 어이구, 추워. 다 닫았습니다. 아, 요즘 좋아하는 야구선수가 있는데, 타이거즈의 김도영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이승엽 선수의 최연소 40홈런에 도전했지만, 우천으로 인한 취소 경기가 너무 많았던 관계로 기록 달성에는 실패했어요. 그런데요, 최근 40홈런을 달성했습니다. 오, 대단하네요. 이것도 대단한 기록이더라고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근데 어제 경기에서 번트 하다가 얼굴 불살 당했는데,

우리 현우피디가 깜짝 놀랐대나 봐요. 코피아 수술까지 했다고 하네요. 오, 아시안 게임도 나가야 되는데 어떡해요. 너무 욕심내서 한건 아니겠죠. 잘 맞을 때또 방망이가 나갔겠지요. 아무튼 자, 코피아 수술까지 했다고 하니까 얼른 회복하길 바라겠습니다. 2부 끝곡으로 이광조 가까이에겐 너무 먼 당신 듣고요. 저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2: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3: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4: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0: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꼬리 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1: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남순환로 수서 쪽으로 관악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고요. 관악터널과 봉천터널 구간 3차로에서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악터널 앞두신 분들은 속도를 충분히 줄이는 것은 물론 차로 변경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서강대교부터 정체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정릉터널 안 1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홍제램프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해대교 3차로에서도 작업 중이라 뒤로 서평택부터 3km 구간 정체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옥산분기점 인근 청주자원순환시설에서 새벽에 발생한 화재 진화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고속도로 통행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 별명이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삼촌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레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Earth, Wind and Fire의 1981년 명반 Rise에 수록된 숨은 보석 같은 트랙 You and I입니다. Earth, Wind and Fire 하면은 September 혹은 부기 원더랜드 같은 화려하고 폭발적인 댄스 펑크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 모라이스 화이트와 필립 베일리의 환상적인 조합이 돋보이는 이 미디엄 템포의 소울 발라드는요. 밴드의 또 다른 깊은 매력을 보여주죠. 이 곡 들어보면 세션 하나하나의 정교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찰랑거리는 클린턴의 리듬 기타와 물 흐르듯 유려한 베이스라인 그리고 그 위를 날아오르는 필립 베일리의 독보적인

팔세토. 아, 이게 가성이죠, 가성. 보컬이 맛 빚어내는 공간감은 귓가를 아주 부드럽고 황홀하게 감싸왔습니다. 노래 제목 You and I, 즉 당신과 나라는 말처럼 이 곡은 삶의 혼란과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함께 걸어가는 진실한 사랑과 유대를 노래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있다면 어떤 세상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 라는 따스한 노랫말. 하루하루를 뱉어내는 우리에게 묵직하면서도 다정한 용기를 건네줍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목요일, Earth, Wind & Fire의 이 포근하고 세련된 하모니에 마음을 맡기시면서 소중한 사람 가만히 떠올리는 따뜻하고 여유로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arth, Wind & Fire, You and I.

Earth, Wind & Fire, You and I. 신나게 들었습니다. 어떠셔요? 가을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거리는 몸의 리듬을 느끼실 수 있죠? 일산멋쟁이주님, 예전집 거실에 큰 전축이 있고 맨 위에 턴테이블을 올려놓고 LP판을 들었죠. 그 스피커가 제법 크잖아요.

0: 그 스피커 위에 꼭 어머님들이 꽃병을 올려놓으시더라고. 그게 하나의 집안의 귀중한 가구였어요. 그래서 그 스피커 위에다가 꽃병 밑에 그냥 안 올려놓으시고 이 자수 꽃병 받침 같은 거 있어요. 그걸 쫙 짜가지고 양쪽으로 또 대칭되게 딱 올려놓으시죠. 물들어 있었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 하니까 우리가 또 이런 얘기 꼭 한번 들어봐야죠라고 올려주셨네요. 최규성 님이 제공해주신 LP 음원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1972년 실황이고요. 송창식입니다. 딩동댕 지난 여름 LP의 감성을 한번 느껴본 후에 우리 김현우 PD 모시겠습니다.
1: 다음에는 임진수 씨가 작사하신 딩동댕 지난 여름을 하겠습니다.

0: 음악은 시대를 담고 문화는 사람의 삶을 비춥니다. 매주 목요일 전국 곳곳의 문화 예술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함춘우의 문화통신. 지역의 뿌리에서 피어나는 다채로운 문화 소식들을 김현우 PD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에서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TBS 라디오 제작본부 김현우 PD입니다. 저 오늘 시작하면서 네. 제가 오늘 시그널 이거 코드 듣다 보니까 역시 우리 함디의 함춘의 문화통신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나왔던 그 코드 음악이 함 선배님 그 알람 소리잖아요.
0: 저거죠. 전화 네. 울리는 거.
1: 네. 그래서 중간 지금 딱 깜짝... 들으면서 네. 오 알람인가?
0: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네. 그 엊그제인가요? 그 이게 그렇죠. 울려 전화가 왔잖아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많은 분들이 문화 통신하는 거야?
1: 야,
0: 깜짝 놀랐어요.
1: 좋더라고요.
0: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요. 아니 오늘 함퀴즈에서 네. CD 얘기를 했는데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이게 포크송 공식 걸어다니는 외장하드라고 글 썼네. 외장하드 현우 PD.
1: 아,
0: 첫 앨범 샀던 거 기억나요?
1: 전 기억납니다.
0: 뭐 샀어요?
1: 첫 CD 산 거 기억나요? 첫 CD는 CD란 게 처음 나와서 신기하기도 했었고 1990년에 머라이어 캐리 1집이 CD로 나왔어요.
0: 다르네.
1: 그때 전 첫 CD로 산 게 이제 그때 머라이어 캐리 CD 1집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네. 나온 그 1집은 미국에서 나온 1집에다가 그 전에 나왔던 싱글까지 좀 묶어서 이렇게 약간 우리나라 버전으로 나왔죠. 공식 음반이긴 하지만 그때 이제 Love Takes Time이라고 이제 그거까지 아. 포함이 돼서 나왔는데 오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좋았어요.
0: 그러니까 아마 네. 그 소니 코리아였지 않을까 싶은데
1: 네. 맞습니다. CBS
0: 소니 코리아에서 그때. 이제 저거 한 거지. 그 우리 이렇게 판매할게요라고 이제
1: 그 1집 정규 나오기 전에 왜 미국은 싱글이 먼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싱글이 나왔던 거를 우리나라에는 싱글 제도가 이제 없으니까 그것까지 묶어 가지고 코리아 버전이 나왔죠. 너무 좋았어요, 그때. 좀 신기 그러니까 LP는 그때 당시로는 이제 크고 이러니까 막 들고 다니기도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 휴대성 면도 야. 그랬고.
0: 저는 CD를 네. 처음 사본 기억이 없어요.
1: 그러셨을 것 같아요. 뭐
0: 제가
1: 많이
0: 스튜디오에서
1: 하지 않았을까요? 네.
0: 그 연주자로 활동하던 그 네. 시기에 CD가 이제
1: 그때 나왔을
0: 나왔거든요.
1: 거죠? 네네네.
0: CD라는 것을 저는 그 어떻게 만났냐면은 스튜디오에서 가수들이 이제
1: 마스터링.
0: 녹음 과정을 하잖아요.
1: 네네.
0: 그리고 최종적으로 네. 그 CD를 내기 위한 오리지널 마스터링이라고 그렇죠. 하죠.
1: 네. 1대1로.
0: 1대1로 카피를 네. 하는 거. 와, 비쌌어요.
1: 비싸고 시간도 엄청 걸리고.
0: 1대1이니까. 네. 그거 받던 네. 기억이 나고요. 그 한 장 받으면은 애지중지 하면서 품에 넣고 다니는 생각이 나고. 네. 그러니까 저는 CD를 선물로 받았지. 샀던 기억은 없네요. 아, 네. 다르네.
1: 저는 그 한창 들을 때니까. 네.
0: 아, 받으면 뭐래. 차 안에 CD 플레이어가 없어가지고.
1: 아유. 아, 근데 요즘에는 아까 정치자도 그런 저기 문자도 오시긴 했는데. 네. 그 이게 차에 CD 플레이어가 없는 경우가 요즘에는 뭐 대부분이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근데 일부러 CD 플레이어를 장착을 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예전
0: 그렇겠다.
1: 중고 자동차에는 또 CD 플레이어가 있으니까 있죠. 일부러 그런 걸 하는 분도 계신다고
0: 제 차에
1: 그러더라고요.
0: CD 플레이어 있죠.
1: 아, 그렇군요.
0: 여섯 장 들어갑니다.
1: 6G.
0: 여섯 장이나 넣는지 모르겠어요.
1: CD 체인저 이렇게 막 버튼 누르면 돌아가죠. 막 그랬잖아.
0: 촥촥촥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만큼 오래된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문화통신 들으시다가요. 네. 아는 데인데 하시는 분들은요. 관람 꿀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견들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에 유료 문자 필요합니다. 샵 0951 또는 무료 TBS 앱으로 많이 보내주십시오. 아이고, 자, CD 플레이어에 차에서 CD를 넣고 음악을 들으면서 어디로 가나요?
1: 먼저 경북 영덕입니다. 네, 영덕.
0: 영덕.
1: 영덕엔 그 대게도 영덕 대게 아닌가? 그죠?
0: 영덕 대게. 네, 저는 영덕 가서 대게 만났는데
1: 네.
0: 안전철에 갔는지 네, 대게 별로, 살이 하나도 없더라고.
1: 아, 그 수율이 낮다고 하나? 그거 왜 아, 차 있는 거 별로 없는 거.
0: 그러니까.
1: 갔는데 네.
0: 모양만 대게고요. 아, 안에 깠는데.
1: 속빈강정 같은 그, 느낌이네.
0: 짠물맨 쪽발도 왔습니다.
1: 자, 여튼 그 영덕입니다. 영덕에서 이제 오늘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영덕읍 덕곡천에서 열리는 네, 네. 영덕 생활문화축제 여기 개최가 됩니다.

0: 네.
1: 이게 이제 올해 5년째거든요. 2022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요 축제가 이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 뭐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주제가 책과 음악이 있는 생활문화축제, 요게 주제입니다.
0: 개가 안 나오네, 개.
1: 그렇죠. 이게 개는 없습니다. 여기 형덕대개는 없는데,
0: 그러니까.
1: 그건 기본이겠죠.
0: 아, 그래요?
1: 그러지 않을까요? 너무 기본이니까.
0: 먹거리 판매점이
1: 네, 너무
0: 있겠죠?
1: 기본이니까 요거는
0: 예.
1: 뭐 이제 그러지 않을까
0: 우리는
1: 추측은
0: 기본으로
1: 해보고.
0: 깔고 가, 이거구나.
1: 그래서 이 책과 음악이 있는 생활 문화 축제인데
0: 네.
1: 덕곡천 곳곳에 쉼터 의자를 마련해 있고 뭐 다양한
0: 네.
1: 분야의 책도 보면서 그 천변에서 덕곡천 천변에 머물면서 책도 읽고 휴식을 좀 즐기는 가을이 또 천고마비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0: 이
1: 책을
0: 천고마비인데,
1: 읽는 네.
0: 천고마비에 사람도 하나 꼈으면 좋겠어.
1: 아, 그런가요?
0: 사람도 살찌는 계절에.
1: 네. 이 기간 동안에는 또 우리가 많이 아는 또 가수분들, 아티스트 많이 나옵니다. 뭐
0: 네.
1: 노라조.
0: 노라조는 책을 읽을 수가 없겠는데. 봐야지. 신나서.
1: 신나는 책을 읽으려나?
0: 신나는 책을 봐야 되겠네.
1: 그리고 유리상자.
0: 야,
1: 그리고 아까
0: 유리상자.
1: 같은 동물원. 그리고 또뭐 다양한 장르입니다. 마이진, 뭐 김지현, 백봉기, 최기정 뭐 이런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올라서
0: 네.
1: 함께 또 공연도 즐길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시인 안도현 시인, 이진숙 작가, 뭐 조윤범 바이올리스트 이런 분들 다 참여하셔가지고.
0: 이분 한번 보고 싶어요, 안도현 씨. 제가
1: 아, 그렇군요.
0: 이분 시 읽다가
1: 네.
0: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거든요.
1: 그런가요?
0: 어머니에 관련한 개장을 담근
1: 우리
0: 어머니는 품에 그 아이 괜찮아 잠시 잠들면 되라고 하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생각나가지고.
1: 네.
0: 그래서
1: 이런 뭐 문학이라든지 뭐 미술, 음악 이런 다양한 그 주제에 대해서 관객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는 인문학적 감성 이런 것도 이제 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호회 공연 예술 동호회가 무대에 이제 오르는데
0: 네.
1: 시골길 따라라고 해서 신앙송을 합니다. 꼭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제 그 예술 동호회 분들이죠. 이분들이 직접 만든 작품도 덕곡천 곳곳에서 전시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들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계시는 아티스트 분들 또 예술하시는 분들도
0: 그래요.
1: 함께
0: 요즘
1: 하는
0: 지역
1: 자리입니다.
0: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1: 네.
0: 이제 많아졌어요, 제법. 그리고 이제
1: 예전보다 훨씬
0: 예, 지자체 행사에는 당연히 이제 지역 아티스트들의 무대 오름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많은 아티스트들의 무대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1: 네.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 영덕문화관광재단 관계자께서도 이 지역생활문화 동호회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무대와 전시에 참여한다는 게 의미가 크다. 이렇게 또 말씀을
0: 저도
1: 하셨습니다.
0: 은퇴하면은
1: 네.
0: 강원도 가서 살고 싶어.
1: 원래 또 고향이
0: 강원도
1: 강원도시잖아요. 네.
0: 그러니까요, 거기 가서.
1: 네.
0: 근데 한 번도 고향에서는 불러주진 않더라고. 그냥 혼자 가서 살겠다고.
1: 아, 네.
0: 그렇습니다. 그럼 다본 거예요?
1: 네. 요 영덕은 다 봤습니다.
0: 아, 그럼 이제
1: 자,
0: 어디로 가요?
1: 다음 곳이 이제 여기서 불러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강릉입니다.
0: 강릉은 좀 멀어요.
1: 아, 그렇구나.
0: 예,
1: 아,
0: 강릉은 좀.
1: 강원도도 위아래로 기니까, 그죠? 예.
0: 강원도는 길잖아요.
1: 강릉은 좀 미친 거죠?
0: 윗강원도, 아랫강원도.
1: 아, 좀
0: 다릅니다.
1: 다르죠.
0: 강원도, 강릉 중심입니다.
1: 경상남도, 북도, 뭐 이런
0: 달라요.
1: 것처럼. 전라남도,
0: 사투리도
1: 북도,
0: 달라요.
1: 다른 것처럼.
0: 제가 있는 곳은 강원도
1: 오.
0: 사투리인데,
1: 네.
0: 북한 말이 나와요.
1: 좀 위쪽이니까.
0: 예, 딱 가면서, 뭐라 그러나?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사투리가 딱
1: 네.
0: 그렇게 약간 올라가고요.
1: 좀
0: 저 아래
1: 강하고.
0: 가면은 경상도 사투리가 구수하게 섞여
1: 그래서
0: 나와요.
1: 경북분들하고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그
0: 맞아요,
1: 말투도
0: 맞아요,
1: 보면.
0: 맞아요.
1: 네.
0: 이 강원도인데 이게 뭐라 해야 되나? 뭐 이러면서.
1: 자, 강릉시입니다, 강릉시. 이번 주 이제 13일부터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좀 재밌는 축제인데, 제4회 강릉시 반려동물 문화축제.
0: 아, 이거 재밌겠다.
1: 재밌을 것
0: 이거
1: 같다고
0: 재밌을
1: 내용
0: 것
1: 보니까.
0: 같은데요? 네.
1: 근데 이걸 줄여서 이름하여 올림팻이라고 합니다.
0: 아,
1: 올림팻.
0: 올림팻.
1: 네, 올림픽이 아니라 올림팻입니다.
0: 야.
1: 이제 이번 축제가 4회째인데
0: 네.
1: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울려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0: 그러네요. 요즘 정말
1: 네.
0: 반려동물의 역할이 커요. 사람과 함께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고 있는 것이 반려동물인 것 같아요.
1: 이제는 정말 가족이라고 해도 뭐
0: 네.
1: 모방할 정도인 것 같아요.
0: 지난번에도
1: 네.
0: 말씀드렸지.

0: 지면 유모차에
1: 네.
0: 뭔가 이렇게 덮개를 씌워
1: 아.
0: 있으면 예전에는 악인 줄 알았는데
1: 네, 요즘에는 이제.
0: 요즘은 먼저 생각하는 게
1: 그렇죠.
0: 반려동물인가? 이렇게
1: 네.
0: 생각. 이 친구들이 걷기 싫어하나 봐. 아, 좀 그런 거 보면은 이 얘네들
1: 네.
0: 너무하다.
1: 그, 여기 이제 강릉에서 또 요런, 축제를 좀 기획한 게,
0: 네.
1: 원래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 강릉, 요
0: 네.
1: 이미지가 있죠.
0: 그렇죠.
1: 요거를 이제 반려동물 문화와 좀 접목해서 올림펫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주요 프로그램 보면, 독 스포츠, 그러니까 강아지 스포츠, 독 스포츠 국가대표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질리티 프리스비 도그쇼를 비롯해서 전문 훈련견의 복종 방어 훈련을 선보이는 IGP
0: IGP.
1: 훈련 겸 퍼포먼스. 그리고 저 처음 들어봤는데 팻케스트라라고 있더라고요.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이거 어떤 건지는
0: 이거 뭐야?
1: 모르겠는데.
0: 이 아이들이 짖는 건가?
1: 아,
0: 막
1: 그런 것 같아요.
0: 우 이러는 건가? 예전에 저희 집에 그런 강아지가 있었어요.
1: 아, 그렇군요. 예.
0: 저희가 그 피아노를 둘째가 연주를 하잖아요.
1: 네.
0: 그럼 그 밑에서 그 음정에 따라서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가 어디 아픈가 그랬는데 그 피아노 음정에 따라서 노래를 하는데 이 아이의 단점은 아무 데나 웃음을 싸더라고요.
1: 뭐 그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팻캐스트라 콘서트가 있고 또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와 함께하는 훈련사 토크
0: 아이,
1: 콘서트 뭐
0: 관심
1: 이런 것도 있습니다.
0: 재밌겠다.
1: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또 관심이 많은 그 주제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운동회뿐만 아니라 아까 패티캣 OX 퀴즈들도 있고
0: 아,
1: 펫로깅 인증,
0: 이건
1: 뭐
0: 필요하다.
1: 반려동물 사진전 뭐 많이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아, 요거 근처에 있으면 가보면 좋겠다.
1: 네.
0: 그치?
1: 그 뒷장에 포스터 한번 보시면 되게 귀엽죠? 강아지 이렇게 혓바닥 내밀고 저 포스터 너무 귀엽더라고요. 야, 참.
0: 실제 나갔는데 이거 한 3배만한 개들이 나오죠?
1: 그렇죠.
0: 아, 귀엽네요.
1: 네.
0: 예쁘네요. 네.
1: 올림펫입니다. 네.
0: 올림펫. 계신 분들은 함께 가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 다음.
0: 강릉 찍고 어디로
1: 네.
0: 가나요?
1: 다음은 경남 고성입니다. 경남 고성에는 아까 이제 올림펫 반려동물 했는데 이제는 공룡. 예, 네, 고성하면
0: 공룡.
1: 또 공룡이죠.
0: 그래요.
1: 네. 이, 이제 20회입니다. 20주년을 맞는 공룡 엑스포인데, 고성문화관광재단입니다. 요게 이제 2006년 첫 개최했을 때 부모 손을 잡고 찾았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20년이 지나서 자녀의 손을 잡고 다시 찾는 어떤 한 세대를 잇는 축제가 되었다라는 게 이제, 주최 측의 이야기입니다.
0: 근데 이게
1: 네.
0: 감동적인 게
1: 네.
0: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1: 네.
0: 부모님이 생각이나.
1: 아,
0: 부모의 입장에서
1: 그러네요. 그때는 아이였는데.
0: 그때 아이였던 당신을 데리고 갔던 부모님이 아주 생각이 많이 나는 거죠.
1: 뭐,
0: 당신의 어린 모습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1: 이렇게 3대가 같이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0: 그렇죠.
1: 됐었을 거니까.
0: 갑자기
1: 네.
0: 나의 효도 점수는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잘해야겠다.
1: 그렇군요. 역시 이번에 축제는 이제 한 20주년이긴 하니까 많이 이런저런 이제 그 세월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0: 네.
1: 이번에는 뛰어노는 축제로 변신을 꾀한다고 합니다. 그전에 이제 보고 즐기는 축제였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바닷가 해안도로를 캔버스로 쓰는 미술 놀이터 이런 것도 있고 다이노 퍼즐, 대형 야외 화석 발굴 체험장 이런 것도 이제 선보이고 있습니다.
0: 가서 재밌게 보면 좋겠다.
1: 그리고
0: 가보셨어요? 공룡.
1: 저 여기 고성은 말고 다른 곳이었던 것 같은데 그큰 곳은 아니었어요.
0: 애국? 외국?
1: 아니요
0: 아,
1: 국내
0: 외국, 아,
1: 국내
0: 국내.
1: 네네네 국내 어디 아 여기 호남 쪽이었던 것 같은데
0: 그래요.
1: 예.
0: 가서 신기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런 공룡의 흔적이 있다는 걸 보면.
1: 엄청 생각보다 엄청 크잖아요 이 공룡이
0: 봤어요?
1: 아니 이제 이거 모형을
0: 아,
1: 봤죠
0: 깜짝 놀랐어요.
1: 모형을
0: 봤는
1: 봤죠
0: 줄 알았어.
1: 모형을 봤죠.
0: 자꾸 놀래게 해놔.
1: 아,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이제 이런 곳에 가면 이제 사람들도 많이 찾고 좀 복잡하고 그러잖아요.
0: 네,
1: 그래서
0: 그렇지.
1: 좀 불편한 점이 좀뭐 종종 있는데 이번에 관람객 편의를 좀 많이 개선한다고 합니다. 어떤
0: 어떻게?
1: 내용이냐면 이번에 주차 요금을 없앴습니다.
0: 아,
1: 원래 주차 요금이 예전에 있었나 봅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주차 요금을 없애서 이제 입구에서부터 그걸 없애버리고 주차장, 화장실 출입구 이런 행사장 곳곳에 이제 입장권 구매 QR을 설치해서
0: 네.
1: 매표소도 이제 거의 줄을 안 서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만 있으면 사실 갈수 있다고 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미리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 실물 티켓을 예전에 이제 교환을 했는데 그것도 필요 없이 그냥 QR로 딱 찍고 요즘엔 영화관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QR로 이렇게 찍고 들어가면.
0: 불안해요. 큐알을 들고 가잖아요.

0: 네. 입장 안 시켜줄 것 같은 거야.
1: 왜요?
0: 몰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실물에 대한 막연한 그 기대감.
1: 아, 그런 것도 좀 있죠.
0: 안정감이 네.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딱 되는데 아, 네. 요즘은 QR로 이게 컴퓨터 고장나면 어떡해.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좀 있죠. 아니면 내 컴퓨터에 네. 문제가 있으면 어떡해. 이런 것도 있잖아.
1: 그러니까 실물 종이가 좀 정감도 있긴 하고 또 모으는 맛도 좀 있긴 있어요.
0: 그래서 어르신들이
1: 네, 하시는 분들.
0: 현찰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1: 아.
0: 카드 싫어해.
1: 아, 그렇구나. 그건 뭐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0: 아, 그래요?
1: 그리고 이번에 입장권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혜택이 있는데.
0: 어떤 혜택이?
1: 고성 사랑 상품권. 그러니까 지역 화폐인데 이 환급 구조를 개편해서 6만 원 이상을 이제 구매를 하신다. 네. 그러면 1만 5천 원을 증정합니다. 다시 돌려줍니다.
0: 네.
1: 그리고 3만 원 이상에서 6만 원 미만인 그 부분은 5천 원을 또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다시 또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네, 먹을 거 할 네, 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공룡 맛집을 작년에 이제 선물 보였는데
0: 공룡을 봐요?
1: 아니 그 공룡 맛집 뭔가 봤더니 이 엑스포 근무하시는 분들 그 근무자 그리고 관람객 이런 네. 분들이 이제 식사하실 거 아니에요 네. 인근 식당에서 네. 자연스럽게 소비를 유도하게끔 공룡 맛집이라고 이렇게 이제 존을 형성한 것 같습니다.
0: 공룡 고기를 파는 건 아니에요?
1: 그건 아닙니다. 아. 공룡 고기는 공룡 보기도 힘든데 네. 고기까지
0: 보기 힘든 게
1: 하기는 못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고성군이 왜 굳이 이렇게 또 공룡에 대해서 진심일까?
0: 네.
1: 공룡 세계 엑스포가 왜 한 20년 됐을까를 살펴보면
0: 네.
1: 고성군이 국내에서 처음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0: 그러네요.
1: 네. 그리고 세계 전 세계 3대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로 여기가 지금 손꼽히고 있는 곳이야.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오 고성이
0: 힘줄만하네.
1: 네, 힘줄만하네. 이거 엑스포할만하네.
0: 우리가 잘 몰랐네.
1: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0: 괜히 그 외국 나가서 그런 거 보러 다니고.
1: 아, 큰 박물관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 공룡 세계 엑스포 경남 고성으로 가시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그럼요. 우리 가는 길 힘들 테니까 음악 네. 하나 듣고 가죠.
1: 그렇게 하시죠. 아까 신청곡 우리 보내주신 거.
0: 네. 예지 아빠빠님, 춘호 형님 오늘 아침에 우리 예지 등원시키는데 서늘해진 기온에 가을을 온몸으로 느꼈네요. 현우 PD님이 소개해 주시는 가을 행사도 잘 듣고 가셨고 한 번씩 가보는 것도 가을을 느끼는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아, 전 심규선 어떤 날도 어떤 말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듣죠?
1: 네.
0: 심규선입니다. 어떤 날도 어떤 말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 이야, 익숙하지 않아요?
3: 네, 저희도 뭐 익숙하진 않지만.
2: 요거 한번 네. 해줘야지.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3: 아, 그럼
2: 아, 이거 한번 해줘야지.
3: 잘 어울리시네요. 어,
2: 그래요.
3: 네.
2: 이거 할 때마다 우리 저 M본부에 계신 철수 형님 생각나네.
3: 아, 광고.
2: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 유기님께서 그런데요. QR 편하긴 한데요. 휴대폰에 충전이 아니 되거나 잘 안 읽힐 때 진땀나 이럴 때 있죠. 푸른돈님께서는 하하하 고향을 떠나온 지 오래라 서울 촌놈이 되어 왠지 사두리가 어색한 춘원되지. 그래요. 근데 이상한 이게 이상해요. 이러고 있다가 가잖아요. 사투리가 그냥 나와. 거기 이제 후배들도 있으니까 얘기하면은 한참 얘기하다 보면 오 그냥 뭐 사투리가 그럴 때마다 아 고향이 원래 태어났던 그 느낌은 변하지 않구나.
3: 근데 저는 원래 거죠. 평소 때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라서 네. 이게 어색한 사투리인지 아닌지 잘 모르죠, 저는.
2: 네, 안 어색해요. 아. 괜히 그러는 거야, 한번. 걸어보신 거야. 네. 6832님께서, 함디님, 저는 설악산과 통일전망대 한 7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오. 하셨고요. 오. 전 설악산을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어요. 설악산 올라간 거, 신과천장 처음 만들 때 하드크 선배하고 한번 올라갔던 오, 거. 네. 그리고 주로 케이블카를 이용하죠.
3: 그렇죠. 케이블카. 편한 케이블카가 있는데.
2: 통일전망대 네. 한번 가봤나? 네. 그래 대단하시네요. 진주에서 갈 때는 영동고속도로 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자갈돌이 반짝이는 동해바다를 따라 오. 국도로 내려오면서 영동에 들러 대게도 먹고 좋아하셨어요. 야, 저는 반대로 신혼여행 갈 때 이 강원도로에서 영동 그 자갈돌이 반짝이는 동해 바다를 따라 국도로 내려가서 영동에 들러서
3: 아,
2: 짠물 영동대기를 먹고 짠. 올라올 때 경부고속도로에서 올라왔습니다. 네. 아 참, 그랬었죠, 그랬었죠. 아. 많은 분들이 또 네. 강원도에 대한 추억들 보내주셨네요. 네. 자, 우리 이제 어디로 가나요?
3: 자, 다음은 경기도 안양입니다. 안양 안양 문화예술재단
2: 네.
3: 네, 소식인데. 네. 다음 주는 18일, 네, 18일부터 20일까지
2: 네.
3: 평촌중앙공원과 요. 삼덕공원 일원에서
2: 요.
3: 안양 춤축제,
2: 아유,
3: 댄스 페스티벌
2: 아,
3: 춤축제입니다.
2: 춤축제 하니까
3: 네.
2: 우리나라 기능 보유자이신 안은미 선생님이 계셔요. 대단한 분이시고 가끔 저한테 문자 주시는데 당신 공연한다고 문자 주신 거예요. 이번 춤 보고 있으면 현대무용 하시거든요.
3: 아, 현대무용. 네.
2: 근데 현대무용 하시는데 머리를 싹 밀고
3: 아,
2: 하시는데
3: 네네.
2: 대단해요.
3: 우와.
2: 그런데 춤은 얘기하니까 이분 생각이 나네. 전화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3: 네.
2: 근데 이건 뭐예요?
3: 아니.

0: 이 축제는 춤으로 떠오르는 안양, 걷고 달리고 춤추자 이런 슬로건인데 역시 이것도 이제 약간 또 체험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축제장 곳곳을 누비면서 춤, 영화, 놀이, 체험 이런 거를 이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서 댄스 존, 그다음에 놀이 존, 무비 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 무비 존이 있다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화도 좀 결합 되었다는 걸알수 있는데, 요 개막일인 18일 삼덕공원에서는 댄스 무비데이가 마련돼서 영화 관련 공연, 영화 상영을 선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구경하신 이제 좀 춤과 관련된 영화 이런 걸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 참여 무대도 좀더 넓어졌는데 그차 없는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 서브 무대, 원래는 차가 안 다니는 곳인데 그차 없는 거리에서는 스트릿 댄스 배틀 스테인 투 그루브 이게 펼쳐지는데, 스트릿 댄스 배틀이 뭐 크게 좀 남다를 게 있나 싶은 생각도 들긴 했는데,
1: 그래요?
0: 평균 연령 50세 이상,
1: 갑자기
0: 평균 연령입니다. 와, 그러면
1: 허리 아파.
0: 50세보다 낮은 분도 있고 위도 있다는 거죠.
1: 갑자기 목뼈도 아프고요. 큰일 났네. 관절이
0: 이
1: 쓰시네.
0: 평균 연령 50세 이상 아마추어 댄스 팀이
1: 대단하다.
0: 훌라 그리고 셔플. 셔플이 약간 그 비보이 같은 막 이런 춤일 거예요, 그죠? 훌라는 그 저기 그 하와이 그 훌라인 것 같은데
1: 그래요?
0: 아닌가 다른 건가?
1: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0: 네, 어쨌든 실력을 겨룹니다. 네. 안양 골든 댄스. 이거 이게
1: 다행이네요, 이 정도는. 나 스트릿 막 돌고 하는 건줄 알았거든.
0: 아, 그렇군요.
1: 큰일 날 뻔했네.
0: 셔플이라서 또 어떤지 모르죠. 또.
1: 네.
0: 그리고 18일에는 시민의 날 기념 시민대상 시상식에 이어서 뭐 임창정 씨, 아르테미스, 홀리뱅 이런 또 뮤지션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1: 오랜만이네요. 임창정 씨.
0: 네. 그리고 19일 안양 시민가요제에서는 박해신, 박세욱 이런 분들 출연하시고, 22일 언제나 청춘 콘서트. 여기서는 또 우리 전통가요 팀들이네요. 강진 씨, 류지강 씨, 춘자, 김승진, 클라씨, 김유선 등등 또 많은 분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1: 반가운 이름입니다.
0: 네. 이 밖에도, 이제 먹거리 한마당, 우호도시 장터, 뭐, 이런 것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뭐, 먹거리도 준비되어 있고, 안양이,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단순히 춤만 구경한다라기보다는 영화도 있고, 체험도 할수 있고, 뭐, 그렇게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요즘 다양한 그 지역의 문화 축제들에는 그 참여자들이 직접 그 행사에 같이 들어가는 것, 참여형 축제를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 여기서도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연령 50세 대신 댄스 팀들이 출연한다는 거 아니에요. 실력을 겨루고.
0: 안양 골든 댄스.
1: 와, 참 재밌겠습니다.
0: 그 제일 마지막 장에 포스터 있죠. 지금 보고 계신. 포스터가 글자 하나, 춤 이렇게 딱 되어 있죠. 크게.
1: 이 춤이라는
0: 춤이잖아요, 춤.
1: 글씨가
0: 네.
1: 이 사람이 춤추는 모습을
0: 이렇게
1: 좀
0: 싹 리본이 막 이렇게
1: 형성했네요.
0: 움직이는 것처럼 거죠? 네.
1: 오, 멋지다. 춤인데 사람이야. 머리, 팔, 다리. 오,
0: 아주
1: 잘했습니다.
0: 직관적으로 그죠? 안양 댄스 페스티벌, 안양 춤 축제 이렇게 또
1: 뭘 하는지를 정확하게
0: 확실하게.
1: 보여주는. 이게 중요하겠죠.
0: 마치
1: 안양.
0: 우리 그함 퀴즈의 함 이렇게 하는 것처럼
1: 그런 것 같아요.
0: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1: 함 퀴즈는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정답을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요, CD를 가지고 있는데요.
0: 우리가 참여형 퀴즈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1: 그래요?
0: 함께 하셔야 되니까.
1: 깜짝깜짝 놀래요. 저의 이 약간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어떡하죠? 그렇습니다. 자, 서울로 옵니다.
0: 네, 서울의 이제 관악문화재단입니다.
1: 관악문화재단 친하잖아.
0: 네, 저희 또 자주 또 함께하고 있고, 이번에 좀 퀴즈쇼를 준비했는데, 원래 관악문화재단에서 하는 관악 강감찬 축제가 있습니다. 이 하는 관감찬 축제가 있는데, 이번에 그 역사 강사하시는 설민석 씨 있죠. 이분과 함께 이제 이렇게 그 이벤트를 개최 준비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10월 17일에 설민석과 함께하는 강감찬 토크쇼 N 퀴즈쇼 이걸 합니다.
1: 재밌겠다.
0: 이걸 하는데 사전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선착순 모집입니다. 어쩌면 지금 소개를 할때 이미 마감됐을지도 모르는데
1: 9월 30일이죠.
0: 30일까지 근데
1: 이달
0: 아직
1: 말까지네요.
0: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여기 이제 토크쇼의 내용은 오후 1시에 설민석이 붓으로 날아

0: 하는 거겠죠.
1: 아니야.
0: 그래서 이 이제 문제를 설민석 강사가 직접 출제를 하고 뭐 출제 정답 발표합니다. 그래서 야. 쭉 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까지 버티는 참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1: 힘들겠다.
0: 근데 이분에게 강감찬 장학금.
1: 아, 얼마예요?
0: 1등은 무려 온누리 상품권 100만 원.
1: 아, 온누리 상품권은
0: 그렇죠. 그 지역에 쓸 수 있는
1: 그런 거죠. 오, 문화 상품권.
0: 네. 근데 온누리 상품권은 그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중소 그 상업을 하시는 네. 상인들의 다 쓸 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1: 네, 네. 중소기업 제품에도 접근할 수
0: 그렇습니다.
1: 있다는
0: 그리고 동네 뭐 시장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2등 아원에게는 50만 원. 3등 탐화는 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은 아니고 오늘의 상품권으로 이제 시장이 되는데 뭐 현금과 뭐 마찬가지죠.
1: 네네네.
0: 시장 규모가 1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참가 문턱이 있는데 고려 역사와 또 우리 강강찬 장군에 관심 있는 2018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 2018년생요?
0: 그러니까는 지금 한 고등학생 정도부터 가능하니까.
1: 아 그렇군요.
0: 네.
1: 저희 네네 몇 살 안 된 거네.
0: 네 그렇죠.
1: 그래서 2018년이면은 네 지금 초등학생이네 초등학생.
0: 아니요 아니요 2000 저희 아이가 2013년이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는
1: 그래요?
0: 그 초등학생 2학년 초등학생. 1학년인가?
1: 아 그렇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정도 되겠네요. 예 네, 가능합니다.
1: 잘해요. 네 큰일 나 정확한 방송.
0: 그러니까 어린이도 가능합니다.
1: 그렇죠.
0: 근데 이제 단 최근 3년 이내에 이 퀴즈쇼 수상자는 참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너무 독식할 수는 없잖아요. 또 이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데 다 돌아다니면서 시상을
1: 오늘 기타
0: 있어.
1: 경연대회가 생각이 나네요.
0: 아 그런 건가요?
1: 네. 늘 1등 하시는 친구분들이 와서 꼭 1등을 해가시더라.
0: 아,
1: 그래서 이제 참가 제한을 두긴 했는데
0: 네.
1: 그러면 또 수준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0: 이 사전 예약을 또 일찍 하시면 혜택도 있습니다.
1: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0: 미리 선착순 100명에게는 강감찬 한정판 한정판 티셔츠를 증정합니다.
1: 누가 만든 건데 한정판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0: 여기 재단 쪽에서 만들지 않았을까요?
1: 네. 제작비를 조금 들였다는 얘기지.
0: 모르겠습니다.
1: 한정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 팔려서 뭐 너무 잘 팔려서가 아니라 제작비가 없어서 네. 이걸 아닐까?
0: 네.
1: 아, 아니겠죠.
0: 그렇습니다.
1: 진짜 한정판.
0: 그래서 이런 이제 강감찬 축제는 올해 1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낙성대 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1: 그것도 재밌겠네요.
0: 네.
1: 재미도 즐기고 상금도 타고 그렇겠습니다.
0: 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뒤에 포스터에 나와 있는데 아까 이제 몇 년생 몇 년생인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네. 9세, 9세
1: 그러니까.
0: 이상. 9세 이상부터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1: 그러니까.
0: 전국 누구나.
1: 하나, 둘, 셋, 넷 다 해볼까? 네. 9살도.
0: 그러니까 뺄셈이 잘 안 돼서.
1: 네. 자, 다녀왔습니다. 어디 갈까요?
0: 자, 마지막으로 서울관광재단 소식도 하나 준비했는데.
1: 좋습니다.
0: 도보 해설 관광 야간 코스를 확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1: 좋아요.
0: 야간 도보 관광 많이들 이제 하시는데
1: 있더라고요.
0: 여기에 대학로, 익선동 이런 야간 문화 명소가 많이 있죠.
1: 네.
0: 특히 뭐 지난번에 뭐 캐대헌이라든가 우리 문화 서울을 다룬 컨텐츠들이 많아서
1: 네.
0: 뭐 OTT에도 영화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1: 네.
0: 이제 그런 것들 보고 이 찾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 야간 서울 도보 해설 관광을 많이 찾으세요. 이제 설명을 좀 곁들여서 보면 좋으니까.
1: 좋죠.
0: 여기 현재 야간에는 서울로 야행, 낙산, 성곽, 청계천, 덕수궁, 정동, 창경궁, 광화문 광장, 인사동, 남산골, 한옥마을 이렇게 9개 코스인데 기존 이제 5월, 10월에 한정했던 야간 운영 기간을 좀 확대를 한 거죠. 3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예, 이때부터 가능하니까 주말 앞두고 이렇게 한번 좀 찾는 분들도 뭐 괜찮으실 것 같고 특히 이제 광화문 광장 청계천 낙산 성곽은 금요일 오후 9시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요 세 개 코스만 특별 코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밤에 좀 이렇게 서울의 야경을 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야, 이 뭔가를 알려준다는 것은
0: 네.
1: 그래요. 그 어느 풍경을 보러 갔는데 누군가가 알려준 사람이었으면은 한 5분 안에 끝날 걸 어느 분이 계시면 자세하게 한 30분도 걸리거든요.
0: 그렇죠.
1: 자세하게 볼 수 있고.
0: 설명 듣고 보는 거랑 그냥 보는
1: 달라요.
0: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진짜.
1: 정말 달라요. 그래서 이건 너무 네. 좋은 제공인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여러 코스 중에 아까 그 남산 성곽 코스 있죠.
1: 네.
0: 요 성곽 코스가 따로 좀 인상적인 게 여기 해설이 다 끝나면 팔각정 저도 이제 예전에 저희 남산 TBS 있을 때 팔각정
1: 네.
0: 가봤었는데
1: 네.
0: 그 팔각정에서 이제 관

0: 관객의 하산 이렇게 쭉 내려올 거 아니에요.
1: 네.
0: 하산 동선의 마지막에 남대문 시장입니다. 그래서 끝나면 거기 전통 먹거리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1: 갑자기 계속
0: 남대문 시장 뭐
1: 계속
0: 먹을 게 뭐.
1: 꾸르륵 소리 났어.
0: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1: 어떡하지? 그런 시간을 보니까
0: 네.
1: 11시 48분이네요.
0: 빨리 끝내야 되겠구나. 네.
1: 그러니까.
0: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뭐 이게 외국인 분들도 참여 가능한지 아닌지 따로 뭐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아마 외국 분들도 많이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 그이 번역기가 있겠지?
0: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외국 분들이 한국어를 많이 배워서도 와오세요.
1: 우리보다 더 잘해.
0: 예. 그런 분들
1: 발음이
0: 많이
1: 너무 좋아.
0: 계셔서.
1: 이 단어 쓰는 것도
0: 네.
1: 우리보다 더 고급져.
0: 네.
1: 아,
0: 그래서
1: 그래서.
0: 아마 이렇게 설명하는 걸 우리나라 말로 오히려 듣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신지
1: 맞아요.
0: 모릅니다. 네.
1: 제가 어디 가면은 뭐 수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0: 네.
1: 외국 친구들이 많아요.
0: 아.
1: 제가 막 얘기하다 그 친구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 말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아, 이러면 그냥 빨리 하라고
0: 네.
1: 그러더라고요. 아,
0: 자,
1: 그래요? 다 들었어요?
0: 다 들었습니다, 이제. 네.
1: 오, 빨리 했네.
0: 네.
1: 대충한 거 아니죠?
0: 난 대충한 거 아닙니다.
1: 어, 잘해오신 거죠?
0: 네.
1: 자, 저희 보내드리면서 음악 하나 들으면서
0: 네.
1: 헤어지겠습니다. 6832님께서 함디님, 아, 이거 갖고 올린
0: 그걸
1: 거잖아.
0: 했고 밑에 있죠. 네.
1: 올리면 있는 대로 다행이네. 자, 저희가 0583님께서 이승환 만추 신청하셨어요.
0: 아, 네네.
1: 어, 만추. 올 가을 가기 전에 꼭꼭 들려주셔요. 가을 가기 전에 들려달라 하셨는데, 가을이 오면서 준비했습니다.
0: 네.
1: 이승환의 만추 0583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곡 들으면서 우린 인사 나누겠습니다.
0: 네, 수고하십시오.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만추. 동양적 이거 좋죠? 523님께서, 아, 좋아요. 저희들 이야기 듣고 인사동 가야겠다고 하셨어요. 두분 대화 아주 친근하고 좋네요 하셨고요. 앱과톡사님께서, 와, 이, 다 까보고 싶어요. 하지만 골라서 참여하는 재미가 있네요. 오늘도 두 시간 행복했습니다. 아, 전 내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뵐게요. 언제나 본 말처럼 지금까지 저는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이었습니다.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강동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에서는 승용차가 전복된 사고가 발생해서 2차로와 3차로 막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강동대교부터 정체했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 쪽으로 지하도로 입구를 약 2km 지난 지점에서도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하도로 앞두신 분들은 감속 운전하시기 바라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정릉과 기름램프 구간 1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홍지문터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세종 포천간고속도로에는 두 건의 사고입니다. 안성 쪽으로는 포곡 1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났고요. 반대 포천 쪽으로는 고덕터널 출구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둔내터널 안 1차로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터널 통과가 불편한 상태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TBS 정오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세계 3대 도시 수준의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함께 끌어올리기 위해 2030년까지 86조 1000억 원을 투입해 10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민선국이 최상위 전략인 G3 서울플랜을 확정하고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G3 서울플랜은 5년 전 서울비전 2030 수립 이후 가속화된 인공지능 AI 전환과 기후위기, 인구 구조 변화, 글로벌 인재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시정 전략입니다.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경제 산업 지표에만 두지 않고 주거, 건강, 안전 등 시민이 체감하는 일상의 변화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주요 과제로는 집에서 10분 안에 운동할 수 있는 내 집 앞 10분 운세권, 24시간 생활 안정권, 서울런 오프라인 코칭 센터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택 분야에서는 신속통합 기획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고 모아주택 4만 호 착공, 공공주택 13만 호 공급 등을 추진합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 등의 비정규직 등 노동자 1만 4천여 명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 시급보다 5.2% 오릅니다.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률은 2019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겁니다. 서울시는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 12,121원보다 5.2% 636원 오른 12,757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700원보다 19.2% 2,057원 높고 인상률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3.7%를 웃돕니다. 지난달 등기를 마친 서울 지역 집합 건물 가운데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 비중이 54%에 육박하며 2010년 조사 이래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 수도 9천 명을 넘어서며 6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정부 디딤돌 대출 등을 이용해 규제 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80%까지, 신혼부부나 신생아 출산 가구는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자신의 수첩에 적힌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 명단에 대해 새롭게 거론되는 분들, 이런저런 분들이 저에게 얘기한 것을 그냥 쭉 적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나와 지금 이미지와 또는 어떠한 강점을 가진 분이 최적의 후보인가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적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김 대표가 전날 서울시장 후보 이름으로 청례 등이 적힌 수첩을 살펴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과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던 민석 영길도 적으라면서 불쾌감을 보였습니다. 김 대표는 죄송한 것은 한 분도 제가 본인 의사를 타진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3%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늘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3.36% 오른 배럴당 101.2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 약 4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전장보다 3.25% 오른 배럴당 96.0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겸직 논란 등이 제기된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이 모든 원인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면 폐지하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0.1도, 습도는 49%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이각이었습니다.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일용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4: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5: TBS 캠페인 Hello.
6: 你好.
7: Bonjour.
8: 안녕하세요.
9: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소통과 이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문화는 다른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입니다. TBS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동호대교부터 정체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천호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모두 끝나서 정상 소통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 성수분기점 쪽으로 정릉과 종암분기점 구간 1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어서 일대로 서행하는데요. 세종포 청강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고덕터널 출구 4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1시간 40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터널 앞두신 분들은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둔내터널 안 2차로에서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터널 앞두고 3km 구간 서 있다시피 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도 작업하고 있는 중부 1터널 부근에서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 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한데 한낮은 아직 더워서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게 됩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커지면 우리 몸도 적응하느라 바빠지는데요. 이럴 때 꼭 챙겨야 하는 게 바로 면역력이죠. 면역력은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내가 기억하는 체력과 실제 내 몸의 체력 사이에 조금씩 간극이 생기곤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나이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내 몸의 나이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 먹고 더 움직이고 좋은 습관을 꾸준히 쌓는 것, 가정경제도 이런 면역력이 필요하죠.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경제의 기초체력을 기르는 시간, 어서 오세요.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입니다.

로이킴의 Love, Love, Love 듣고 왔습니다. 앞에서 건강을 위해 면역력을 키우는 것처럼 가정경제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경제 기초 체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방법 지금부터 네, 이 시간에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은초롱님, 아라한님 이렇게 들어와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항상 인사 주시는 거 아는데 제가 보고만 있고 감사 인사는 못 드렸어요. 이렇게 매번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지금 날씨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니까 독감이 또 유행하고 있대요.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0: 동국천원부터
1: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2: 동걱정 없는 특별구역 머니특별시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이병우 팀장님, 김송혁 팀장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이병우 팀장입니다.
4: 안녕하세요. 김소연 팀장입니다.
2: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서 오늘 그 면역력이라는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두 분은 뭐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기울이는 특별한 노력 같은 게 있나요?
3: 일단 기본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2: 어떤?
3: 네. 뭐. 좀 일찍 자려고 하고.
2: 아, 그쵸.
3: 그리고 이제 식사도 잘 안 걸어서 꼬박꼬박 챙겨 먹으려고
2: 규칙적인
3: 하고. 규칙적으로.
2: 식사?
3: 네. 운동도 네. 좀 하려고 하고. 그리고 영양제 챙겨 먹고
2: 네,
3: 네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2: 교과서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3: 아, 네.
2: 김소혁 팀장님 어떠세요?
4: 아, 저는 그 어르신들 많이 하신다는 눈 뜨면 영양제 먹는 거 이렇게 쭉 세워놓고 네. 비타민C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개 먹고 있습니다.
2: 배부르게 드시는군요.
4: 네.
2: 네, 뭐 제가 교과서적인 말씀이다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잘 먹고 잘 자는 것만큼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없으니까요. 좀 기본적인 생활 습관들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코스피가 9,000선까지 올랐던 올해 2분기 증권사와 선물회사의 실적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분기 증권사 순이익은 5조 1,914억 원으로 1분기보다 20%,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늘었습니다. 증권사가 직접 투자해 얻은 자기 매매 손익도 1분기보다 1조 8,799억 원 증가했습니다. 건전성 지표도 개선됐습니다. 6월 말 기준 평균 순자본 비율은 증권사가 140%포인트, 선물회사가 1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금감원은 우호적인 증시 환경으로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실적이 함께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정학적 위험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일부 수입품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는데요. 이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수입업체 10곳이 적발됐습니다. 한 업체는 원가보다 비싸게 바나나 가격을 부풀려 신고했고 또 다른 업체는 관세를 면제받은 소고기를 넉 달 넘게 창고에 쌓아뒀습니다. 관세 혜택을 받으면 45일 안에 판매해야 하는데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린 겁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관세청은 할당 관세 제도가 일부 업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고차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난해보다 48%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상담 건수는 3,190건으로 지난해보다 47.9%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았던 피해는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 사고 이력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로 1,381건에 달했습니다. 이어 계약 해제, 대금 미환급이 664건, 사후관리 미이행이 53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중고차 관련 소비자 문제가 허위 매물을 넘어 차량 정보의 신뢰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은 재무전문가 이병우 팀장님, 김송혁 팀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궁금한 내용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적어서 이쪽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또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성남입니다.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보험이 10개라고 보장도 10배가 되는 건 아니다. 네, 보험 개수는 많은데 정작 필요한 보장이 비어있고 중복된 보장으로 보험료만 줄줄 세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그 보험이 16건이나 되었는데 정작 필요한 혈관 쪽에 보장이 비어있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중복된 보장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험료는 줄이면서 꼭 필요한 보장은 남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는 57세 주부입니다. 자식들만 다 독립시키면 눈에 띄게 돈 들어갈 일도 줄어들고 이제 우리 부부 앞에 찬란한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현실은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1: 여보, 또 무슨 걱정 있어? 안색이 왜 이리 안 좋아?
2: 당신 정년도 이제 몇 년 안 남았고 난 하루가 다르게 체력도 딸리고 아, 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헛헛하고 슬픈지 몰라.
1: 아, 나 아직 회사 멀쩡하게 다니고 있고 당신도 밥 잘 먹고 건강하잖아. 지금 괜히 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사서 걱정하지 말고 하루를 좀 즐겁게 보내야지. 우울해하지 말고 현지 집중하라고. 걱정한다고 뭐 달라져?
2: 에휴, 누가 당장 고민 해결해달래? 그냥 그랬구나 한마디 해주면 좀 안 돼?
0: 남편이 더 우울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우울해 보이는. 제가 사실 좀 걱정이 많은 편이긴 해요. 하루에도 기분이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얼마 전엔 모처럼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험료로 빠져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보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남편 것까지 합치니까 한 달에 1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제라도 저희 부부 보험을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보험은 함부로 해지하면 손해가 크다고 하니까 겁도 나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니특별시 전문가님, 저희 부부보험 도대체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우리 57세 청취자님 사연을 들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57세면 노후 준비를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보험료가 한 달에 120만 원이 넘는다고요?
1: 네, 그 청재님처럼 이제 보험을 가입하고 자동이체 대부분 자동이 신청을 많이 하잖아요.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0: 그렇죠. 그냥 나가겠거니 네, 하고 생각하시니까
1: 잘 나가는 보험료만 잘 나가게끔만 해놓죠. 정리가 나중에 알고 이제 놀라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런데 문제는 보험료만 많이 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앞으로 납입해야 할 보험료까지 계산해 보니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정말 그 심각한 사항이었는데 물론 뭐 지금이라도 상담 신청을 하셔서 다행이지만 진작에 이제 보험 증검을 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근데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도 상당했다라는 건 혹시 뭐 갱신형 보험 때문이었을까요?
2: 네, 갱신형 상품도 좀 있어서 정확하게 좀 총액을 산출하기가 좀 어려웠지만요. 현재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가정만 해도 앞으로 납입해야 될 보험료가 1억 원이 훨씬 넘는 수준이었어요.
0: 1억 원이요?
2: 네.
0: 어머.
2: 그런데 청취자님께서 상담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보험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병에 걸리면 웬만한 건 다 보장되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좀 보장을 살펴보니 생각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세요.
0: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경우가 가장 안타깝더라고요. 사연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보험료를 많이 내는 거는 그만큼 사실 보장을 잘 받고 싶어서 드는 거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 웬만한 건 다 되는 줄 알았다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보장을 못 받는 경우 정말 억울하죠. 그래서 보험 점검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그 보험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위험을 얼만큼 보장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연자님 부부의 그 보험 건수는 총 16건이었고요. 그런데 보험 증권을 쫙 펼쳐보고 봤더니 비슷한 보장이 반복해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암 관련 보장이 여러 보험으로도 나눠져 있었고 뇌혈관이나 심혈관 쪽도 여러 보험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보장 공백이 있었습니다.
0: 16건이나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공백이 있었다는 게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였을까요?
2: 네, 보험 이제 가입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당시에는 이제 필요한 보험일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재 나이도 이제 현재도 필요한지 요게 조금 중요하고요. 50대가 되면 30, 40대하고 좀 경제 상황도 좀 많이 달라지잖아요.
0: 그쵸.
2: 가족 구성도 좀 달라지고요. 자녀가 어릴 때 가장의 사망보장을 중요할 수 있지만 자녀 이제 다 독립하시고 하면 사망보장도 크게 줄 수 있고요. 특히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 은퇴 예정자라면 무리한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경우에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한번 가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변화에 맞춰 점검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0: 그렇겠네요.
1: 네, 사연자님은 그 오래전에 이제 부부가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었는데 매월 보험료는 이제 부부 합산 70만 원 정도 납입 중이셨어요. 근데 지금 그 노후를 준비하는 시기에 자녀들도 다 독립을 했고
0: 네.
1: 청취자님도 사망보장보다는 노후연금을 더 준비해야 한다고 하셔서 사망보장의 종신보험은 과감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0: 근데 보험이 사실 16건이나 되면은 중복보장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0: 사연자님은 어떠셨어요?
2: 네, 가입 건수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특히 뭐 골절, 질병, 상해 수술비 뭐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으셨고요. 예를 들어서 질병에 대한 보장이 보험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반대로 성인병, 3대 질환 중에 뭐 뇌혈관이라든지 허혈성 질환 이런 게 좀 폭넓게 들어가는 준비하는 부분

0: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또 부족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험은 뭐 뇌출혈 보험이 있으니까, 뇌혈관은 충분하다, 급성심근경색이 있으니까 심장질환은 괜찮겠지, 요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보장 범위에 따라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험 건수 16건이나 되는데, 정작 중요한 보장이 빠져 있는 거죠.
1: 이게 참 우리 청취자님의 방송 들으시면서 상담하시면서 아, 내가 그동안 뭘한 거지? 이렇게 좀 자책도 하셨을 것 같아요. 보험을 좀 분석하면서 이렇게 안 좋은 점만 있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정말 잘 가입하셨다 싶은 보험도 있었나요?
2: 네, 물론 있었고요.
1: 네.
2: 당연히 있어야죠. 오래전에 가입한 실손보험 중에 현재 기준으로 봐도 유지할 가치가 있는 충분한 보장도 있었고, 보험도 있었고, 일부 건강보험도 보험료 대비 안 보장이 괜찮아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 네.
2: 좋은 보험은 유지를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그 보험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건데요. 좋은 보험은 잘 지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불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보험료가 너무 과도하다.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줄이는 거죠.
1: 네. 이래서 보험 점검은 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조정하고 나니까 보험료도 좀 줄었나요?
0: 네, 70만 원 부부의 종신보험 좀 정리하시고요. 그 외 갱신형 건강보험의 또두 건을 좀 정리하시니까 부족한 뇌혈관 심장 질환을 또 보완했거든요.
1: 네.
0: 부부합산보험료 120만 원을 4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1: 오.
0: 매월 8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거고요. 1년 계산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신 거예요. 청취자님께서 더 이제 처음부터 보험을 줄였으면 아, 이렇게 보장도 줄어드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1: 걱정하셨을 것
0: 불안하게
1: 같아요.
0: 네, 생각하셨는데요. 오히려 조정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험료 줄었는데 오히려 보장이 더잘된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수는 줄었지만 중복되는 건 줄이고 꼭 필요한 보장을 가입해서 보험의 우선순위를 다시 잡아드렸기 때문이죠.
1: 역시 우리 전문가 손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매월 84만 원이면은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 청취자님께서 이렇게 줄어든 보험료를 어떻게 활용하기로 하셨어요?
2: 네, 청취자님은 이제 그 자녀들도 다 커서 교육비 끝났고, 대신에 남편의 은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줄어든 보험료로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이나 연금 자산으로 활용하기로 했고, 보험은 뭐 위험에 대비해서 하는 금융상품이고, 저축은 미래에 생활하는 준비하는 금융상품이잖아요. 네, 둘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좀 하시면 안 됩니다.
1: 그쵸. 50대 후반이면은 사실 뭐 보험뿐만 아니라 노후 자금도 중요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그 사연 주신 분이 도대체 왜 보험을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하시게 된 건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0: 아, 네. 청취자님께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험이 부족한다는 말 들을 때마다 그냥 하나씩 추가하셨어요.
1: 아이고, 저런.
0: 아, 처음에는 친구가 이제 와서 이제 권해 주셨고요. 몇년 뒤에 이제 또 친척분이
1: 이게
0: 보험비를
1: 항상 패턴이 좀 비슷한 것
0: 네,
1: 같아요.
0: 맞습니다. 하셨고 또 지인분이 또 찾아오시고 해가지고 가입이 돼서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게 된 거고요. 보험을 그한 번에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필요할 때마다 추가하다 보니 어느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신 거죠.
1: 그랬겠네요.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하면 좀 솔깃하게 되고 가까운 사람이 권하면은 거절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상담에서 인간적인 관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하지만 몇 년, 10년, 20년 내야 될 보험료는 이제 금융상품이죠, 보험은. 결국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 가정의 경제상에 필요한 보장을 가입을 해야 되고요. 좋은 사람에게 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좋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당연히 별개겠죠. 그러니까 뭐 사람 보고 보험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1: 왠지 좀 좋으신 분은
2: 네.
1: 좋은 보험을 막나 보장 좀더 넣어줄 것 같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2: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일부러 또 브랜드만 또 보시는 분도
1: 뭐잘
2: 있잖아요.
1: 챙겨줄 것 같고
2: 네.
1: 괜히 사람
2: 물건이라든가
1: 마음이.
2: 보험도
1: 맞아요.
2: 브랜드만 보고 또, 아, 당연히 큰 회사니까 뭐 너무 보장이 좋을 거야 라고 이렇게 또
1: 맞아.
2: 관심하신 분도 있는데.
1: 맞아요.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
2: 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보험을 왜 가입했는지를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1: 네.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이렇게 좀내 보험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집에서 뭐부터 보면 될까요?
0: 네, 현재 보험료가 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중복되는 보장이 얼마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질병에 대한 보장 충분한지 살펴보셔야 되고, 그런 다음 갱신형 보험의 향후 보험료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보험 가입할 때 다 필요해서 가입한 거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이제 점검도 이제 보험료 부담된다고 무조건 줄이는 건 아니고요. 좋은 건 남기고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는 작업입니다.
1: 네. 우리 분당에 사시는 50대 부부의 고민 사연 들어봤는데 지인이 권해서 하나씩 늘어난 보험이 16건에 월 보험료가 120만 원이었어요. 근데 중복된 보장으로 불필요하게 새는 돈은 많고 정작 뇌혈관, 심혈관 같은 중요한 보장은 비어있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의 출동 상담을 통해서 흩어져 있던 보장을 한 대로 모으고 비어있는 보장은 메우고 이렇게 정리만으로도 월 120만 원이 40만 원으로 줄었고 줄어든 80만 원으로 노후 준비까지 시작을 하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총 월 보험료 또 중복된 보험 비어있는 보장이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요. 혼자선 어렵다 전문가 도움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누구든지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소수빈과 소희가 함께한 좋다 듣고요. 머니 특별시 2부 소비자 민원신으로 돌아올게요.

0: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3: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2: 응답하라 2588 2588.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2부 시작됐습니다. 재무 전문가 이병호 팀장님, 김송혁 팀장님 제 옆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7025님이 먼저 질문을 주셔서 좀 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출산 관련해서 제왕절개 수술도 고지 의무에 해당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1: 네, 그 일반적으로 제왕절개는 네. 질병이나 상해가 아니잖아요. 자연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출산이니까. 그래도 제왕절개를 입원이나 수술을 하셨다면 5년 이내에 그 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지는 하셔야 되고요.
0: 네.
1: 고지를 하셔야 된다고 해서 보험가입이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통과가 됩니다.
0: 아.
1: 네, 그런데 고지는 하셔야 된다.
0: 나중에 만약에 그 제왕절개 수술 했던 걸 고지를 하지 않아서 뭐 보험금을 못 받게 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나요? 가입이 취소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1: 그러니까 어쨌든 고지 의무, 그러니까 그게 보험사마다 다른데
0: 네.
1: 고지 의무를 위반했으면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걸로 이제 그 보험을 해지시키다든가 보상 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0: 아, 그러니까 좀 뭐 제왕절개 수술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안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네. 모르니까 이런 사소한 거라도
2: 그렇죠.
0: 다 알리는 게 좋겠네요. 보험사에. 네.
1: 맞습니다.
0: 자, 그리고 5440님이 요즘 암 치료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는데요. 저도 예전에 가입한 암 진단자금밖에 없는데 지금이라도 가입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1: 네. 그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암 치료에 대한 부분이 없었고 진단 위주로 일단 보험 많이 가입했어요. 암 진단, 암 수술, 뭐 항암 치료 정도만 했거든요.
0: 근데 네.
1: 요즘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0: 그쵸.
1: 비급여 신약 신기술이라든가 신약 뭐 신기술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비급여 치료는 이제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비급여라는데 그 비급여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0: 네, 신약이다 보니까.
1: 그렇죠.
0: 네.
1: 내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 다 실손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손 통원 한도가 보통 1세대부터 5세대까지 한도가 20에서 30만 원이란 말이에요. 통원 한도가. 근데 대부분 이런 신약 신기술은 대부분 통원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결국에는 실비가 20, 3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0: 부족하다.
1: 그렇죠. 굉장히 부족하죠.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암 진단도 있어야 되겠지만
0: 네.
1: 암 치료, 통원했을 때라든가 내가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해야 되고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암 진단 보험을 해지하고 가입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그걸 유지하면서 암 치료 보험만 따로 가입하시면 만 원에서 2만 원대면 가입이 됩니다.
0: 뭐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
1: 네네. 네. 추가하시는 게 좋아요.
0: 네. 자,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나 상담 신청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받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 민원실 민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5442님이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성입니다. 작년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요.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었고 그때부터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해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 보험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검진을 먼저 받고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가입하는 게 나은지 지금 바로 가입하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그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사실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건지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그 연말에 건강검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고민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험 가입할 때 건강검진 여부를 따로 알려야 되나요?
1: 네,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는데.

0: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보험사에 이제 알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건 알릴 의무, 고지 의무인데 보험사가 청약 과정에서 보험 가입할 때 질문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려야 되고요, 소비자는.
1: 네.
0: 그래서 단순히 작년에 건강검진 받았습니다. 요거 가지고는 고지하기는 좀 어렵지만 중요한 건 검진 결과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뭐그 결과에 따라서 진료라든가 추가 검사, 질병 의심 소견, 확정 진단, 약 처방, 뭐 요런 거는 당연히 건강검진을 받으셨더라도 무조건 고지를 해야 돼요.
1: 좀 궁금한 게, 보통 의사 소견 같은 게 앞장에 이렇게 수두룩하게 나오잖아요. 해마다 길어지더라고요.
0: 아, 그쵸, 그쵸,
1: 근데
0: 그쵸.
1: 거기 보면은
0: 네.
1: 앞으로 간 건강을 잘 추적 조사하는 게 필요함,
0: 네네네네네.
1: 좀 건강 관리해야 함, 요런
0: 네네네.
1: 정도의 소견만으로도 보험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진 않나요?
0: 그 추적 관찰 검사라는 게 있으면은
1: 네.
0: 고지 대상이에요.
1: 아.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 뒤에 다시 재검 받아보자.
1: 예, 맞아요.
0: 요렇게 되면 고지 대상이에요.
1: 아, 그렇구나.
0: 네.
1: 근데 어쨌든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인 거죠?
0: 네.
2: 그렇죠.
1: 네.
2: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검진에서 이제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는데 별도의 진단이나 치료 없이 생활 습관만 관리했다라고 하시면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돼서 병원에 가서 재검사 받으시거나 의사한테 특정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으시거나 그걸로 또 약을 처방받으셨다, 복용하신다 하신다면 보험 가입 시에는 확인해야 될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요.
1: 네.
2: 그래서 청취자님처럼 혈압이 높게 나왔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다,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는 보험 가입이 안 된다, 이렇게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자, 자세한 내용은 퀴즈 하나 풀고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0: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전에 미리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고, 검진 후 이상이 발견된 부분만 맞춰서 가입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이거는 제가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러시거든요. 건강검진 전에 보험을 들어야 된다. 검사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X. 정확하죠.
0: 아,
1: 예.
0: 정확합니다. 당연하죠. 항상 사고 전에 가입을 해야죠.
1: 네.
0: 건강검진에 이제 보험 점검을 받는 게 가장 좋고요. 건강검진에 이상이 발견되는 부분은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 거절이라든가 부담보 그쪽을 보장을 안 해준다. 부담보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이상이 발견되기 전에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1: 네.
0: 그래서 보험 상품의 청약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진단, 치료, 추가 검사, 투약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요 해당 내용이 있다면 사실대로 반드시 알려야 되고 알리지 않았다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1: 아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다. 요거 가지고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0: 네네네.
1: 올해 건강검진에서 또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온다, 이렇게 나왔다면은 보험 가입이 거절이 될수 있나요?
0: 네.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이상성이 나왔다고 해서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건 아니고요. 보험회사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나이도 보고 과거 병력도 보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추가 검사 결과 진단 여부도 확인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상적인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보험료 할증이라든가 특정 부위 부담보 조건으로 이제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이상 소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거절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 그러면 우리 문자 주신 5442님처럼 작년에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던 분도 현재는 보험 가입 가능성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2: 그렇죠. 오히려 이제 중요한 건 현재 상태고요. 작년에 수치가 높았지만 이제 1년 동안 운동과 이제 식단 관리하셔서 올해는 또 정상으로 나오실 수도 있고,
1: 네.
2: 반대로 이제 올해 검사에서는 수치가 더 높게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의 결과는 무조건 나쁘게 예상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무조건 단정 지을 필요도 없고요. 현재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보험을 준비하면 됩니다.
1: 네. 그러면 건강검진을 앞두고 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0: 네, 우선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을 확인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현재 건강 상태와 과거 병력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보험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험사에 알리고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반대로 또 건강검진 결과 걱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또 보험을 또 미룬다고 하면 또 그럴 필요도 없고요. 현재 알고 있는 건강 정보를 확인해서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뭐 그런 게 핵심입니다.
1: 네. 이 보험 가입을 고민하실 때 건강검진 전에 가입해야 하나 후에 가입해야 하나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지금 내가 어떤 보험을 갖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시고 현재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 고지 의무를 제대로 알리고 부족한 보장을 채우는 순서대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우리 집 보험 점검 꼼꼼하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편하게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2839님이 보내주셨는데 50대 주부입니다. 올해 알고 지낸 지인이 보험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분을 통해서 한 보험사 상품만 계속 가입해왔는데요. 이 보험금 청구할 때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같은 회사 상품으로 가입하면 혜택도 있다고 해서요. 그런데 막상 보장을 따져보니까 다른 보험사에 비해서 보장 금액도 적고 범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보험사 상품으로 나눠서 가입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한 보험사를 계속 유지하는 게 나은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뭐 이 질문 정말 많이들 하시는 궁금증이에요. 그렇죠. 보험을 한 회사로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 회사로 좀 나눠서 하는 게 좋을까요?
2: 네, 보험은 여러 회사를 가입했느냐, 어떤 보장을 가입했느냐, 이런 것 중에는 어떤 회사보다는 아무래도 보장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오랜 지인이나 보험회사 근무하고 계시다면 사람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분을 통해 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장기간 유지하는 금융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담당 설계사와 신뢰가 좋은 거는 분명히 장점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보험 상품에 대한 경쟁력은 분명히 별개고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추천했다고 그 상품이 나에게 좋은 상품이다라고 무조건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반대로 또 보험회사 다른 보험회사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고 좋다 구분해서 해제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나에게 필요한 보장입니다.
1: 그러면 이제 아까 고민하셨던 것처럼 한 회사에 다 몰아서 가입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좀 여러 회사를 나눠서 가입하는 게 나을지 장단점을 좀 알려주시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네, 그 많은 분들이 한 회사에 가입하면 청구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1: 맞아요.
0: 사실 뭐 큰 차이 별로 없어요.
1: 네. 그래요?
0: 네. 뭐 예를 들어서 암보험은 A보험사, 건강보험 B보험사, 뭐 운전자보험 C보험사 가입했다고 해서 청구가 특별히 어려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각각의 보험 계약에 따라 청구를 하면 되고요. 네. 어차피 요즘에는 되게 간단해졌어요. 뭐 한꺼번에 다 청구가 다 되는 경우도
1: 요즘에
0: 있고.
1: 요즘에 앱으로도 그냥 네, 앱으로도. 하게 되더라고요.
0: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보험사에 가입했을 때 또 장점도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그 상품의 경쟁력이 다르거든요. 뭐 태아보험은 어디가 좋고 뭐 어디가 좀 보장보험 좋고 암보험은 어디가 좋고 이런 게 좀 있어요. 뭐
1: 어디는 범위가. 제육을 잘하고
0: 네 그렇죠.
1: 어디는 된장을 그렇죠. 잘하고 그렇죠, 하는 것처럼
0: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네. 또 그 지역마다 또 우리나라 지역마다 또 특색 있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어떤 보험사는 암 관련 보장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일 수 있고 어떤 보험사는 뭐 혈관 쪽, 심장 쪽 이런 게 또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 회사로 이제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보장 기준으로 여러 보험사 상품 기준으로 나한테 필요한 보장을 보장이 넓고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 네.
2: 덧붙여서 설명 좀 드리면 예를 들어 이제 암진단비가 이미 충분한데 다른 보험사에 또 암진단비를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여러 곳에 이제 하면 보험료만 계속 늘어나겠죠. 반대로 암진단비는 충분하다 하시면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은 보장이 좀 부족하다.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게 맞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몇 개의 보험회사를 가입했냐가 아니고 필요한 보장이 이제 제대로 구성되어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보험사에 10개 가지고 있다고 좋은 보험이 아니고 10개 보험사에 1개씩 가입했다고 좋은 보험도 아닙니다.
1: 아무래도 우리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재원은 사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2: 그렇죠.
1: 그 재원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나눠서 내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장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지인에게 가입한 보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좀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말도 못하고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0: 아 정말 많습니다. 저희도 상담을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0: 그리고 이제 비교했을 때 기존 보험이 더 좋다면 당연히 기존 보험 유지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런 보장이라든가 그런 혜택이 없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점검 받아서 정리하는 게 맞겠죠.
1: 맞아요. 그러니까 보험은 어느 회사냐보다는 어떤 보장을 조건으로 가입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보험은 또 친분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 돈으로 내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금융 상품이죠. 보험 점검은 새 보험부터 알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보험을 꺼내 보는 게 우선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면 계속해서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순차적으로 상담 접수 도와드리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839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28살 여성입니다. 2017년에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CI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받은 혜택은 CI에 포함된 실손보험으로 1년에 약 만 원 정도 받았어요. 보장 항목 중에 가족력이 있는 질환은 없고요. 이 보험을 해지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특약만 정리하고 실손만 유지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2: 이거는
1: 좋을까요?
2: 2017년 4월 기준이면요. 실손이 이제 3세대 착한 실손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1: 착한 실손이요?
2: 네, 3세대 실비로 착한 실손이고요. 지금 새로 들면 이제 5세대 실비라서 비급여 부분에 자기 부담금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28세 여성분이면 실손 의료비 비용도 저렴하니까 자체 실손 의료비는 유지하시는 게좀 좋으시고요. CI 보험은 약간 산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색으로 인해서 지급에 있어서 좀 문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8세 여성분이면 CI보다는 솔직히 암 진단비나 이런 치료비, 수술비에 대한 보장을 보완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1: 네.
2: 그러니까 정리하면 CI의 주계약은 감액이나 이런 부분 해지를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또 분리가 안 된다면 이제 좀 낮은 특약들, 보장 낮은 거 정리하시고 또세 번째는 해지 전에 먼저 이런 부분 다 정리하시고 확인하신 후에 증권마다 다른 조건이 있는지 약관까지 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좀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 맞는 걸 꼼꼼히 상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리고 또 28세 정도면은 아직 나이가 좀 어리시니까
2: 맞아요.
1: 가입하는데 크게 부담도 없으실 것
2: 그럼요.
1: 같거든요.
2: 문제도 안 되고요. 예,
1: 네.
2: 실비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1: 좀잘 생각해서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5791님도 궁금한 거 있다고 문자 주셨는데 어머니께서 3년 전에 무릎 수술을 하셨는데요.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유병자 보험만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건강체 보험으로는 언제 가입할 수 있나요? 이 무릎 수술과 그 암보험의 연관성 이런 것들 좀 물어보셨어요.
0: 네, 당연히 그 상관 유무가 없죠. 무릎 수술하고 암 보험하는 데는. 그래서 당연히 일반 상품으로 건강체 보험으로 당장이라도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는 그 이제 방송에서 할 때만 말씀드리지만 보험사는 상관 유무를 따져서 이제 보험 가입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어떤 약을 먹는 거에 따라서 고지혈, 고혈압이다 하면 암보험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가입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약이 위라든가 뭐 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장기 쪽이기 때문에 암보험 가입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제한이 있다 보면 어떤 제한이 있느냐? 그쪽 장기를 몇년 동안 보장을 안 해주던가, 아니면, 보험료가 남들보다 할증이 돼가지고 비싸지던가, 가입이 안 되고 그러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중대한 질병이라 큰 질병 같은 경우에는 뭐 암보험이라도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무릎 쪽이기 때문에 암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제 보험 심사를 올리고 대신에 고지 의무는 해야 돼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수술인이기 때문에 5년 이내 그래서 고지해서 보험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1: 가입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2776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 친언니가 골절로 여러 번 수술을 하고 최근에는 디스크 수술까지 받고 나서 수술비 보험을 따로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질병이 아닌 상해 수술 위주라 가입이 가능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현재 자궁 근종이 있어서 자궁만 부담보로 하고 수술비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이 질병과 상해 수술비 보장을 둘다 준비할 수 있는 보험 저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누가 설명해 주실까요? 네.
2: 네, 상해는 워낙 3개월 이내 치료력만 고지하면 누구나 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고요. 이분처럼

0: 작은 군종 치료 외에도 질병 수술에 대해서는 요즘 앞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너무 유병자 보험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따져서 하시면 수술비 보장은 아예 수술비 플랜이라고도 해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1: 그 작은 군종 같은 경우는 뭐 시술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 되게 간단한 수술이어가지고 많이들 받으시니까.
0: 예, 자궁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뭐 위도 뭐 이런 게 있듯이 이런 군종의 폴립 형식으로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아예 그냥 건강체로 가입할 땐 부담보로 자궁 자체를 부담보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유병자의 같은 경우에는 기간만 잘 따지거나 또 요즘 워낙 다양한 상품이 수술 입원도 안 보는 상품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잘 따지시면 이분이 원하는 수술에 관한 플랜은 모두 해서 가입이 가능하신 거죠.
1: 다행이네요. 7171님도 방송 들으면서 기존 보험 설계를 1에서 2년 사이에 추가로 했는데 잘 설계했는지와 또 10년 된 유니버셜 변액보험과 상조 보험과 추가로 들고 싶은 간병보험에 대해서 재설계해야 될지 상담 원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들고 싶은 게 많으세요, 지금. 상조 보험부터 간병보험까지 그야말로 이제 남은 내 생애를 잘 설계해 보겠다 하신 것 같은데 저희 방송 마치고 이렇게 전문가분들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도록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29님은 저 30대 중반이고 11년 전에 갑상선 암 수술 이력이 있습니다. 유병자 보험이 아닌 일반 건강보험으로 암, 뭐, 뇌혈관, 심장질환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1년 전에 수술을 하셨대요.
2: 그러면은 지금 아마 그 갑상선 약을 드시고 계실 거예요. 신지로이드라고 해서 호르몬제를 드시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심사가 가능해요.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갑상선에 부담보가 잡힐 거예요.
1: 아, 계속해서
2: 갑상선을
1: 약은
2: 예,
1: 들고
2: 먹기 때문에
1: 계시니까.
2: 갑상선을 보장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상품 가입이 가능하나 갑상선을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면 갑상선을 보장을 받으려면 간편보험을 가입하셔야 돼요.
1: 간편보험으로.
2: 근데 어차피 보험료 차이가 요즘에는 간편보험도 굉장히 저렴해졌기 때문에 차라리 보장을 못 받는 부담보를 잡혀서 갑상선 못 받는 것보다는 보험료 조금 더 내서 보장을 받는 상품으로 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어쨌든 11년 전에 수술하시고 지금은 많이 완치하신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꼭 짚어주신다면요.
2: 보장 개수가 보험 개수, 이제 보험 가입 건수가 많다고 해서 보장이 다 많은 건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그 청취자분들도 내 보험 건수가 5건 이상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불필요한 보장과 중복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개수에 속지 말아라.
0: 저는 순서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험 정리를 무조건 해지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어있는 부분을 제대로 먼저 채우시고 또 겹치는 거 덜어내시고 그 순서를 잘 정리하셔서 오히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면책기간 같은 게 있어서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정리하셔서 가입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1: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병우, 김송혁 팀장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시 재방송으로도 또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마지막 곡으로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0: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3: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남권 일부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서울시내 강남순환로 수서 쪽으로 가는데 관악터널 한 3차로 있던 고장차 조금 전에 이동을 하면서 이제 부근에 정상 소통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로에는 정체 구간 사이로 돌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고속

고속도로 중에 중부고속도로 남이쪽으로 가는 길 진철터널 부근 1차로와 갓길에서는 화물차와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가는 길 보문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소형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도동분기점 부근 1, 2, 3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사고 지점 뒤쪽으로 1km 정도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2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일의 최강일구입니다. 똑같은 밥이라도 어머니가 지어주신 밥과 식당 밥이 맛이 다른 이유는 사랑이 담겨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장사를 해도요, 장사가 잘 되는 집과 장사가 안 되는 집의 차이는 신명나게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똑같은 일을 해도 기분 좋은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과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의 차이는 좋아서 일을 하느냐 마지 못해서 그 일을 하느냐 그 차이죠. 어떠세요? 여러분은 두 가지 가운데 어느 쪽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선택은 바로 누구한테? 나한테 달려있죠. 자, 오늘 여러분의 선택 어느 쪽이십니까? 9월 10일 목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라일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력. 김현식입니다. 나의 모든 사랑이 내 사랑 내 곁에 최선.

작곡으로 김현식 내 사랑 내 곁에 듣고 왔습니다. 네, G장조죠. 샵 하나 붙어있는 오태오 작사 작곡의 노래인데요. 네,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여기 실용음악학원 다니면서 배우고 있는 노래가 이 노래인데 이 중간쯤부터 저 여린 가지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려운 구간에 접어들기 시작하는데 예, 저는 하이브리드 창법을 사용합니다. 예, 저음 나갈 때는 원음 음정을 유지하다가 고음으로 나가잖아요. 그럴 때 한 옥타브 낮춰가지고 노래가 아니죠. 예. 그래서 레슨 쌤의 주문이 그겁니다. 예, 저 여린 가지라 비틀거릴 뭐 이런 거 할 때는 직선으로 내지르지 말고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돌려가지고 높여라 뭐 그러는데 레슨 쌤은 잘 하시는데 저는 잘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현식 씨가 이 노래 세상 떠나기 전에 한번 녹음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유작으로 남아졌었는데 고인이 되신 다음에 이게 4집인가? 뭐 그걸 해가지고 나왔다는데 아, 참 명곡이죠. 김현식 씨야 워낙 뭐 대가수니까 쉽게 쉽게 부르는 것 같지만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연습하다 보면 진짜 가수 이거 아무나 하는 직업 아니다. 절감하게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워낙 명곡 듣고 와서 좀 이야기 좀 드렸고요. 눈에 띄는 뉴스 몇까지 청와대에서 메시지가 나왔어요. 용해인 김승원 후보에 대해서 청문 절차 후에 국민 눈높이로 판단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용해인 후보자가 1시 40분에 조금 전에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혼자 나와서 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 했어요.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플러스 성평등 가족부 장관 이거는 두 개는 법률이 허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관행사항은 안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겸직은 법률이 허용한다. 이게 원칙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 또 본인 욕심대로 했다면 오히려 의원직 사퇴가 쉬웠겠지만 욕심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정치적 부담을 예상하면서도 용 후보자 본인을 키워준 당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의원직 유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녹취록을 공개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악의적 왜곡 조작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여권 파악 등을 위해 중동에 파견됐던 국방부 현지 조사단이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논의가 진척이 된다면 파병 관련 안건이 다음 주쯤에 NSC에 올라갈 가능성도 일각에선 거론이

0: 있는데 정부는 현재 파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요. 신중한 기류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 역사의 전설 제일동포 장훈 씨가 86세를 일기로 어제 별세를 했습니다. 향년 86세입니다. 일본 도쿄의 한 병원에서 세상 떠났다고 하는데요. 안타 제적이었죠. 장훈 씨 그러면 3085개 안타 일본 프로야구 역대 최다 기록이고요.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1위 삼성의 도전장을 던진 애플이라는 기사 오늘도 많이 나왔는데 애플이 드디어 삼성 따라서 더블폰 접는 폴더블폰이죠. 예. 드디어 얘네들도 아이폰 접는 아이폰을 출시했다. 폴더블이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안 한다고 그러더니 따라합니다. 네. 요즘 말이죠. 예. 고인이 된 분들을 위해서 이제 빈소가 차려지는데 3일장 그런 거 요새 안 한다. 이 기사들 많이 나오는데요. 무빈소가 늘고요. 3시간 추모 공간까지 생기고 있다고 해요. 장례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화장 문화. 이거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뭐 일반적이 되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다면 매장보다는 요즘 뭐 거의 화장이 일반적인 것처럼 앞으로 이런 무빈소 이 장례 문화 이게 뭐 그냥 기사가 날 정도가 아니라 점점 일반화 보편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 사태 당시에 감염 우려로 이제 확산돼 가지고 무빈소 장례가 시작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 뭐 불경기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 부담 생기죠. 또 가족 구조에 또 변화가 생기죠. 이러다 보니까 간소한 장례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생겼고요. 하나의 장례 방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무빈소 장례는 일반적인 3일장과는 다르게 조문객을 받는 빈소를 차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사망한 고인을 장례식장 안치실에 1일간 모신 뒤에 발인 당일날 가족과 가까운 지인이 모여서 염습과 입간을 지켜보고 화장장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장례비에 비용이 20에서 27%, 네,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뭐. 네. 3일장 뭐 병원, 영안실 이런 데 치르다 보면 뭐 거의 뭐 행사 아닙니까? 2박 3일 동안. 네. 네, 지나치게 간소화된 장례 때문에 유족이 충분하게 슬퍼하고 고인을 추모할 시간과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나 이런 얘기 보면 그 장례식 치르는 장면 보면 다 집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집 아니면 뭐 교회 이런데 그게 끝나면은 바로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공원 묘지 같은데 가족들 모여가지고 까만 원드레스 입고 장례식 치르는 그런 장면을 볼 수도 있는데 우리도 아마 3일장 문화라는 게 점점 더 시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4650님께서 문자를 보내셨는데 아까 제가 김현식 내 사랑 내 곁에 노래하고 막 그랬더니 그래서 문자를 보내셨나 봐요. 저 말이에요. 7반은 뉴스를 하시면 잘 어울리는데 노래는 좀 후달려요. 아, 저도 압니다. 딸리는 거는. 네. 그래도요, 제 나이 70살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네. 저 홍대 앞 소공원에 가서 사람들 안 보는 데 가서 사람들 많으면 창피해서 못하니까 버스킹 하는 게 제 목표라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버스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될 것 같다. 아, 이거 너무 저 길 죽이시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꿈 갖고 계시죠? 저는 버스킹 하는 버스커가 꿈이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골뱅이.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아주 저 서정적인 노래네요. 이유진 씨가 부른 엄마와 장단지. 그러니까 장단지가 저 종아리 장단지 뭐 그런 게 아니고 장을 담아놓은 항아리 단지라고 그러죠. 예, 그거네요. 예? 엄마와 장단지. 올해 뭐 이렇게 장단지에 미주도 잔뜩 있는데 안 해도 되는데 엄마는 그래도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니까 너를 위해서 올해도 장을 담그겠다. 야, 이장 항아리를 보면서 이렇게 멋진 글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런 거를 또 가지고 서정적으로 작곡도 하고 참 대단한 아티스트들이에요. 네. 정덕현 작사,

서창원 작곡으로 돼 있는데 서창원 씨가 저 파블로 PD에 따르면은 요즘 아주 잘 나가는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라고 그러시네요. 예. 이 추가열 씨하고도 작업을 많이 했고 제가 전에 한번 뭐 녹음했었던 노래 오호 선녀인 이 노래 저는 추가열 씨가 이거 기타 연주해서 녹음한 줄 알았더니 서창원 이 작곡가 기타리스트가 오호 선녀인 기타 연주해서 녹음을 했는 거군요. 아, 대단한 분들이에요. 하여튼 아유 노래가 참 이 계절에 잘 어울린 노래 잘 들었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요. 돈가스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가연의 노래.

돈가스 퀴즈 시작합니다. 나눔 선물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요. 먼저 샵 0951 문자에다가 돈가스 퀴즈 정답 적으시고, 두 번째는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거 적으시고, 세 번째는 누구와 함께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세 개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돈가스 퀴즈입니다. 안타 제조기 장훈 선수의 타계 소식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향년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오늘의 퀴즈가 이거래요. 장훈 선수는 어떤 종목에서 활약한 선수일까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거죠. 보기 두 개 올려놨어요. 1번 야구, 2번 뭐 족구? 족구래 족구. 아 참. 안타 치는 선수니까 뭐 족구에는 안타는 없겠죠. 예. 1번 야구 선수입니까? 2번 족구 선수입니까? 자 오늘의 돈가스 퀴즈 모르시겠으면 1번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21가지 나눔 선물 쫙 읽어드립니다. 받고 싶은 거 적으세요. 두 번째 적으실 거예요 이제.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삼산 식사권, 분당 정자동의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미의 오란다 세트,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서울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의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미노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용 사각 항아리,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한우국밥 6인분, 경기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 경기무역공사의 홍삼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리 파닭 전문점의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볶음탕,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디오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허리케인 라디오에 나눔 선물 보내주고 계신 사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또 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쓰실 거는 이 나눔 선물을 받는다면 누구와 함께 하겠다. 하나 둘 세 가지 써서 지금부터 샵 0951로 문자로 보내주시 바랍니다. 첫 번째 돈가스 퀴즈 한 번 더요. 안타 제조기 장훈 선수가 별세했습니다. 장훈 선수는 생전에 어떤 종목의 선수였을까요? 1번 야구, 2번 족구. 모르시면 그냥 1번 쓰시면 되고요. 자, 노래 듣고 와서 당첨자를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노래가 또 심수봉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네요. 심수봉의 노래 듣겠습니다. 나는 야구광.

심수봉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네. 나는 야구가. 다른 가수하고는 다르게 심수봉 씨가 하니까 리얼리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신우이 청취자가 오랜만에 문자를 보냈네. 일구 아저씨 이 노래를 몰랐어요. 하하하. 예. 신우이께서 또 한마디 하셨네. 예. 저 처음 들었어요. 아주 야구 경기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1번 타자 나온다. 시작이다. 마운드의 싸움은 투수가 공을 움켜쥐었다. 타자를 노려본다. 어이없이 홈런을 주면 안 돼. 사사구도 안 돼. 눈도 떼지 않고 고개 들어 사인을 보며 끄덕끄덕. 그리고 나서 패자가 된 모양이죠. 투수가 기필코 다음에 나는 승리를 비는 나는 야구광이다. 이렇게 하세요. 도루 도루 도루 도루 도루다. 잡히지 마라. 중독성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일구 얼켄 라디오 광고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0: 19,000원부터
1: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전인권입니다. 예,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지루하지 않아요. 에이.
3: 지루하지 않아요. 에이. 9490님께서 당첨자는 아니고요. 예, 나눔 선물 받고 후기 올려주셨어요. 방송 나간 지 3일 만에 공간에 한우국밥 잘 받았습니다. 점심 때 먹었는데 양도 많고 건강해지는 맛이더군요. 시간과 정성이 외에는 어떠한 첨가물도 넣지 않았습니다. 라는 포장글에 신뢰가 가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늘 2시에는 허리케인 라디오 듣는 게 일상이 됐군요. 방송 너무 재밌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9490님. 네. 공간에 한우국밥 받으시고 또 후기까지 친절하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당첨자는 5443번님이에요. 정답 1번입니다. 19 앵디 야구 광고도 나오고 좋네요. 한화 팬이거든요. 열리라는 최국 씨한테 안부 전해주시고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곱창을 한번 도전해봅니다. 남편 직장이 분당 정자동에 있습니다. 퇴근 후에 데이트하고 싶네요. 5443번이 아내분이시군요. 예. 분당에 사시고, 네. 그러면 5443님께 분당 정자동의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에 두 명 식사권 보내드릴 테니까 남편분하고 같이 퇴근 후에 여기 가서 멋진 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980번님 당첨이에요. 오늘 일 끝나고 백수 친구하고 한잔하게 가락

시장 회좀 받고 싶어요. 송파구 삼전동에 살아요. 저는 일턴 용달하는 64년생입니다. 같은 동네니까 좋네요.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4980번님께 자,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민어 모둠에 2인 식사권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5831번님 당첨됐습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잘 듣고 있고요. 빠른 정상화 이뤄지길 기원하고요. 저는 구리시에서 개인택시하는 사람인데요. 원래 다른 방송 청취하다가 TBS로 갈아탄 지 몇 달 됐습니다. 이제는 TBS의 고정팬이 됐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구리 양꼬치 선물로 받고 싶어요. 요즘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마음고생하고 있는 아내와 같이 가서 먹고 싶습니다. 아유, 좋은 생각이시네요. 5831번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 식사권입니다. 보내드릴 테니까 양꼬치집 가셔가지고 사장님하고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노래도 불러주고 그런 데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자, 허리케인 전속 미녀 가수죠. 서지효 씨의 노래를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딜빵, 딜팡이에요. 딜이 거래가 팡팡. 연애 거래가 빵빵 터져라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딜팡, 딜팡.

선지혜 씨의 딜팡딜팡 듣고 왔고요. 그리고 지금 청취자분 많은 분들께서 임영웅 씨 팬분들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임영웅 씨가 신곡을 냈는데 또또라는 노래 이걸 계속 신청해주고는 계시는데요. 저희가 안타깝게 음원이 지금 없습니다. TBS에 하루빨리 좀 구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임영웅 씨는 매니저가 없냐? 아, 연락 자체가 안 돼, 아예. 딴 가수 매니저는 PD가 전화하면 득달같이 받고 그러는데, 임영웅 씨 쪽은 아예 연락 자체가 안 된다네요. 아. 참, 임영웅 씨, 참, 여기 무명 시절에 여기,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힘든 싱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2017년, 18년? 그때쯤? 그때 여기서 가왕한 지가 참 엊그제 같은데. 자, 어쨌든 뭐, 임영웅은 뭐,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당첨자입니다. 4218번님이에요. 정답 1번 야구선수고요. 소고기 수제 왕만두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제 아내 55번째 생일이걸랑요. 당첨되면 아내와 같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4218번님께 수제 왕만두,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에 수제 소고기 왕만두 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택배로 집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새싹문자 7680님 당첨됐습니다. 정답 1번 야구고요. 월곡동에 김만희 떡볶이 가서 먹고 싶어요. 근처에 직장 다니는 딸하고 퇴근하고 나서 같이 가서 먹겠습니다. 입사한 지 두 달 됐는데 축하도 해주고 싶고요. 항상 즐거운 허리케인 방송 감사합니다. 7680님께서 엄마인지 아빠인지는 얘기는 안 하셨는데 감으로 봐서는 엄마 같기도 하죠. 직장 다니는 딸하고 같이 가서 먹고 싶다고 하셨어요. 7680님께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에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에 3-4인 식사권을 보내드립니다. 가시면 아마 충분히 한 끼 될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딴 청취자님이 리뷰를 해서 사진까지 해서 보내준 거 보니까 아 맛있게 보이듭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0464번님이 문자인데 임영웅의 또또 고향 콘서트에서 또또 제 마음을 훔친 임영웅님을 찾습니다. 매일 흥얼거리게 되는 또또를 듣고 싶어요. 광주의 사랑트리, 사랑나무. 0464님께서 임영웅 팬이신가 봐. 또또라는 노래를 들으면 그냥 중독성이 있어서 그냥 저절로 흥얼거리신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 파블로 PD가 조만간 임영웅의 또또 음원을 한번 구해보겠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안 되는 거지? 오늘은 안 된대요. 예. 1096님, 네, 문자 자주 보내시는 양주제 청취자죠. 안녕하세요. 일고라버니 양주댁입니다. 어제 예쁜 큰딸 35번째 생일이라서 월차 내고 데이트하고 맛있는 점심 먹고 근사한 전망 좋은 곳에서 커피도 마시고 남양주에 있는 봉선사 거닐며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어제도 걸으셨구나. 푸른 가을 하늘 너무 이뻤는데 오늘은 잔뜩 흐렸습니다. 열심히 근무하며 듣고 있고요. 요즘 기온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을 신청합니다. 양주댁님이 따님이 35 따님이 있습니까? 오, 저는 양주댁 청취자 본인이 35살인 줄 알았는데 오, 그러면 딸이 35이면 뭐 예, 가만히 있어봐. 나보다 더 위 아니에요 혹시? 아니 결혼을 30에 만약에 하셨다. 딸이 35이다. 그럼 65인데 최소한. 양주댁님 예, 마일리지가 어떻게 되시는지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띠인지 좀 힌트라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예, 1096님 예, 양주댁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힘차신 분인데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김필. 아, 이 노래 좋죠. 이거 제가 따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사랑한다면.

노래 잘합니다. 김필, 다시 사랑한다면. 그렇죠. 가수는 이렇게 노래하고 나면 청중으로부터 막 우레와 같은 박수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반주도 좋고요. 음색이 아주 독특합니다. 예. 저 같은 뭐 하이브리드 창법하고는 다른 가수인데, 예. 저도 가끔 어디 특강 가가지고 인생 뭐이니 한번 부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눈 동그랗게 뜨고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 박수 칠 생각을 하나. 노래 듣기 전에 이 노래 신청한 양주댁 저희 애청자께서 이 노래를 신청하면서 35살 딸이 있다고 그러길래 아니 마일리지가 도대체 어떤 거냐 민증증 까시오 그랬더니 답장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69년 닭띠예요. 69년이면 제 저 빠블로보다 한 살 어린데 예. 69년이면 57살이시라는 건데 딸이 35이다. 그러면은 57 빼기 35 하면은 22, 21? 일찍 하셨구나. 예. 그렇죠 뭐. 좋죠 뭐 일찍 결혼하시면. 하긴 뭐 저희 어머니도 저희가 아들 삼형제인데 저희 큰형을 계산해 보니까 18에 예, 출산했더라고. 제가 막내인데 제 어머니가 25살에 제가 막내를 낳으셨던 거고. 사실 더 그냥 결혼 빨리빨리 해가지고 더 젊었을 때 예, 출산하는 게 아이들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양주댁 청취자님 예, 딸 35살 있다 그래가지고 나이 얘기 좀 해봤습니다. 예. 자주 좀 놀러 오세요. 요새 좀 뜸하십니다. 예. 이번에는 5777번님 네, 당첨됐어요. 저는 작년 2월 달에 폐암 3기 수술을 하고 항암 주사 치료 중에 허리케인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서 소중한 선물도 받았고요. 1년 지난 지금 상태도 많이 좋아졌고 건강

0: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리케인 라디오 들으면서 무엇보다 세상에 건강이 최고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여기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그리고 허리케인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수고하세요. 아, 이분은 당첨자는 아니고 네, 허리케인 라디오와의 인연을 말씀을 해주셨네. 그렇습니다. 건강이 최고죠, 뭐. 네. 건강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예. 자,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겠습니다.
1: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3: 대리 부르셨죠?
1: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39,000원부터
1: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2: 2부 꾹꾹 들을 시간이 됐는데요. 2141님의 신청곡이에요. 함중아와 양키스.
3: 희미한 안개 속에.
2: 맞냐 이거? 안개 속에 두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3부 목요일입니다. 황당 이중왕 선생 나와요. 허리 디스크 쇼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3부에 뵙겠습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5: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6: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7: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8: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9: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목요일 오후 대부분 도로는 1시간 사이 전반적으로 정체 구간이 늘었고요. 곳곳에 작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외곽 의정부 쪽으로 가는데 장평교 부근 3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군자교부터 장안교까지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데는 영동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와 5차로에 걸쳐서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고 또 진출로 부근 부근이라 뒤쪽으로 혼잡합니다. 한남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더딘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더 가서 잠실철교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작업 차량을 세워두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4도, 습도는 50%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1: 어니언스의 노래 듣겠습니다. 고요한 밤하늘에 작은 새.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합니다. 창문 너머 들어오는 바람도 다르죠?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 서면 사람 마음도 조금 달라지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허리 디스크쇼의 유일한 문학소년 황당무계 이종황 선생입니다.

0: 오늘은 그 문학 소년이 되어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1: 저기 선생님, 모은 그대로 하세요. 애드립 하지 마시고.
0: 너만 애드립 하고.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 합니까?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견디고 별시를 향해 달려온 날들. 이제는 비워내야 할 때. 나뭇잎 하나 조용히 떨어지는 가을의 뜰하겠어. 나 혼자 깊은 고독을 마신다.
1: 뭘 마신다고요?
0: 고독, 고독.
1: 그 고독 맛이 어때요?
0: 왜? 순대 너도 줄까? 응?
1: 아, 자, 선생님. 첫 곡 어떤 곡입니까?
0: 오늘은 그 왠지 좀 가을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떨어지는 꽃잎처럼 그리고 그 나뭇잎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 그 결국 그 바람 속에 먼지처럼 사라져간다는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운 노래. 뭐 혹시 좀 감이 오십니까?
1: 아, 저거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0: 어떤 게?
1: Dust in the wind.
0: 그렇습니다.
1: 먼지 사라져간다. 그 노래 아니겠어요?
0: 캔사스의 Dust in the wind.
1: 선생님이, 선생님이 캔사스 농구 졸업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0: 야, 그건 뒤에 있지 않냐, 대부분.
1: 아, 근데 지금 날이 선선해지면 선생님 걱정거리가 하나 느는 거 아니에요? 예? 집에 연탄 있습니까?
0: 뭐 이거저거 뭐 있는데 아무튼 카드값이 이제 내일 시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리빙볼도 아주 참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1: 뭐요? 리빙볼이요?
0: 리볼빙.
1: 선생님.
0: 야, 바쁜데 아무거나 해.
1: 리볼빙은 요즘 이자가 얼마나 나가요?
0: 아, 그게 그 뭐 거 한 20% 다 되어 간다 그러는데 이거 참
1: 이자 내다가 볼일 못 보시겠네 선생님.
0: 예? 그렇습니다. 그냥 뭐 참 힘듭니다. 노래 듣자 이거 뭐 속상한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1: 네. 그렇게 하면 뭐 또 축협 계좌로 뭐 한 50원 들어올지 누가 압니까? 예?
0: 캐서스의 더스 인더 윈입니다.

0: 캔자스의 Dust in the Wind. 바람 속의 먼지. 모든 게 뭐 바람 속의 먼지처럼 사라진다. 인생 덧없다. 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그 가을 낙엽도 사실 그 떨어질 때 보면은 좀 슬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나무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비워야.
0: 그걸 나무가 어떻게 알아요?
1: 나무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도 좀 머리 좀 채웠으면 좋겠는데, 나무야, 할 수 있으면 내 것도 좀 채워줘라.
0: 선생님.
1: 왜?
0: 선생님들이 지금 90살 다 되셨는데.
1: 그러니까요. 예. 네?
0: 네. 그래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인생의 뭡니까, 진리는?
1: 아니, 지금 나무의 생각처럼 그만 물어, 임마.
0: 아이, 선생님, 왜 그러세요? 뭐, 요즘 철학 유튜브 자주 보시나 봐요?
1: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남자의 계절, 가을. 가을이 되면은 저도 왠지 모르게 그 철학자가 되곤 합니다.
0: 철학자? 철학자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 좀 대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0: 여름에는 어때요?
1: 여름에는 더워서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0: 네, 슬슬 선선해지니까 뭐가 이제 머리에 들기 시작하는다 이 말씀이죠?
1: 그렇습니다. 가을에는 좀 이렇게 철학자가 자연스럽게 되곤 합니다. 네.
0: 자, 선생님 안 오신 동안에 이 광고,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붙은 거 아세요?
1: 아, 지난주에 한번 알기는 알았는데 광고가 많이 붙었습니다.
0: 아, 많이 붙었습니다. 두 개나 됩니다.
1: 그럼 저 지금까지 뭐 안 준 거 다 줍니까?
0: 그건 저한테 묻지 마시고 빠블라고 얘기하십니다. 아직 안 됐네요.
1: 언제 되는 거야?
0: 그걸 나보고 물어요. 나도 못 봤는데.
1: 가을에는 자꾸 철학자가 됩니다. 언제 주는 거야?
0: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황당 이중왕의 허리디스크 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유명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 골뱅이.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39,000원부터.
1: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2: 선생님, 다음 곡은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3: 근데 이 광고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출연료를 좀 못 주실 거면 뭐 골뱅이라도 몇 통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2: 아,
3: 나 골뱅이 안 먹어본 지 오래 됐는데.
2: 예. 선생님, 골뱅이 말고요. 예. 한 청취자께서.
3: 너 지금 화 한 보내려고 그러니? 나
2: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한 청취자께서. 예. 선생님한테 떡을 아까 보낸 게 있어요.
3: 아, 아까 그 입구에 있던. 예. 떡 말씀하십니까?
2: 왜 그거 빠블로 왜 안 갖다 주냐?
3: 아, 봤습니다, 제가, 예.
2: 뭐, 제가 혼자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3: 몇 개 빠졌다고.
2: 분명히 황당 선생님한테 온 건데. 그리고 로또도 몇 장 들어있던데, 이번 토요일 날 발표하는 거.
3: 아, 지금 제가 이거 들고 있습니다.
2: 아, 받으셨어요?
3: 예. 5등 당첨 복권 두 장은 이종황 선생님이 가지시고.
2: 아, 벌써 당첨되셨어요?
3: 당첨된 거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2: 야, 얼마예요, 그럼 한 장에?
3: 한 장에 얼마죠, 요즘에? 500원. 500원이니까 지금.
2: 5천원이죠, 5천원.
3: 5천원.
2: 5,000원 두 장을 받으시, 10,000원 버셨네, 오늘.
3: 아, 이뻐.
2: 야, 수지 맞으셨네. 그리고 나머지 세 장은요?
3: 이건 읽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혼자 먹으려고 그랬는데, 자동 복권 세 장은 일구 형님.
2: 네.
3: 그리고 빠블로 PD.
2: 아.
3: 그리고, 야, 엔지니어는 왜 주냐? 어? 엔지니어 한 장씩.
2: 불쌍하잖아.
3: 한 장씩 드리십시오.
2: 아이고, 그거 주세요. 빨리 왜 다 갖고 계십니까, 그거를.
3: 아, 이거 왜 갑자기 이거를.
2: 아, 빨리 주세요.
3: 알았어요, 자. 아, 예. 아이고, 참.
2: 아니, 선생님은 만원 먹었잖아요.
3: 그냥 나 혼자 먹으라고.
2: 아, 빨리 주세요. 아이씨. 아, 이거 세 장 여기네. 아, 이거 세 장 내가 다 가져야지.
3: 이거 리얼이야, 이거?
2: 리얼입니다. 자, 다음 곡 준비해 주십시오.
3: 자, 다음 곡은 가을에는 그 기다림도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고 때로는 그 이미 지나간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1989년 발표된 리차드 막스의 명곡 Right Here Waiting.
2: 네, 나는 그냥 여기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겠다 이런 노래인데.
3: 네.
2: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3: 네. 그래도 애틋한 마음이 있으면.
2: 애틋한 마음보다 미련한 거죠.
3: 네. 너는 맛집만 웨이팅하냐?
2: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듣고 오겠습니다.

0: 아주 유명한 노래죠, 선생님. 이 가사가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잠깐만 소개 좀 해주실래요?
1: 좀 그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는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다는 그 right here waiting. 그러니까 waiting. W-A, 응? waiting. 네. 응? 이 정도는 뭐 애틋한 아주 마음이 담긴 그런 애틋한 노래입니다.
0: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분이 어디 저 나이트클럽 웨이트 하십니까, 그러면?
1: 그게 참 얘로 오늘
0: 손님을 기다린다 그런 얘기예요?
1: 그 사랑하는 그
0: 애절하고 뭘 더듬으십니까?
1: 그게 지금 뭐 찍으려고 그러는데 그만 따지시기 바랍니다.
0: 자, 대단하십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가을이면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죠? 옛사랑이 생각나고 고향도 생각나고 젊었던 내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실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즉석 신청곡을 방송 참여 문자번호 샵0951로 받습니다. 특히 오늘은요, 가을 특집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노래 제목과 함께 짧은 사연 남겨주시면 더 좋고요. 여러분의 추억을 노래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가을 노래 한 곡 더 갑니까?
1: 자, 하나 더 가볼까 합니다. 가을 바람과 아주 잘 어울리는 재즈팝. 1987년 24살의 청년 조지 마이클 혹시 아십니까?
0: 알지요. 네. 네. 젊은 나이에 타기했죠.
1: 조지 마이클이 그 세상에 내놓은 잊을 수 없는 명곡이 있습니다. Kissing a Pearl.
0: 네?
1: Kissing a Pearl.
0: 뭔 뜻이에요?
1: 그러니까 뭐 바보한테 뭐 뽀뽀, 바보와 입맞춤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좀
0: 그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1: 그러니까 이걸 좀 직역을 하면 좀 그렇고 뭐 그 상대방을 좀 진심 사랑하면서 그 바보 같은 내가 좀 바보 같다 그런 상처받은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그렇게 얘기해봐야 제가 못 알아듣겠고요. 선생님은 24살에 뭐 했어요?
1: 24살이면은 70년 전인데 기억이 나겠냐? 노래 한번 바보처럼 듣겠습니다.
0: 네, 듣고 오겠습니다.

0: 조지 마이클의 키싱 어플 노래 듣고 왔습니다. 8079님께서요 긴 문자를 보내셨는데 최구형 안녕 저는 안산에 사는 60살의 K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저는 형 방송을 오래전부터 즐겨 듣고 있는 애청자고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마음이 무거운 날도 있는데 허리케인 라디오를 듣고 있다면 웃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면서 한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저한테 허리케인은 단순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허리케인은 가족이에요. 매일 라디오를 통해 만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가족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네요. 그리고 오늘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에 출연하시는 황당 선생님과 파블로 PD한테도 항상 감사드리고 늘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 전합니다. 두 분 덕분에 방송이 더 재밌고 정겹고요. 이 가을에 잘 어울리는 노래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를 듣고 싶습니다. 안산의 60K. 야, K님의 긴 문자 소개해드렸습니다.
1: 저희가 그 TBS 샵 연구 오하나 50원의 유료 문자 아닙니까?
0: 그렇죠.
1: 그 긴 문자는 저희가 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0: 지금 8079님은 100원 내야 됩니까?
1: 아니, 요 사람 23,600원 나왔습니다.
0: 아, 요금이 벌써 나왔습니까?
1: 이 정도 길이면 아주, 아유, 진짜 정성이, 그래요? 지극정성이십니다.
0: 그러면 저 얼마 좀 떨어지나요, 그러면? 저희한테도?
1: 그거 저희 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니다. 자,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는 저희가 일단 접수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연주곡 한 곡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0: 연주곡을 준비했어요?
1: 연주곡으로. 예전에 한참 그 조지 윈스턴의 그 연주곡이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열풍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0: 조지 윈스턴.
1: 그 뭐 BGM 같은 데서도 많이 쓰고 그 싸이월드나 뭐 그런 거 에서 많이 썼던 기억이 나는데 피아노의 한 대가가 만들어낸 그 고유한 풍경. 네. 조지 윈스턴의 땡스기빙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절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 네.
0: 조지 누구요?
1: 아, 이 조지 윈스턴. 조지 윈스턴. 오. 그가 사랑했던 미국 그 몬태나의 광활하고 고요한 풍경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쓴 곡이라고 합니다.
0: 몬태나 어딘지 아세요?
1: 아, 진짜 미국 그 북서부 캐나다랑 좀 인접한 지역입니다.
0: 오, 가보셨어요?
1: 아, 그 제가 그 미국 유학할 때 그때 그 사귀었던 그 여자친구가 거기 출신입니다.
0: 몬태나 요거 나왔으면?
1: 그 몬태나 여상 주상과 나왔습니다. 감상해 보시죠. 조지 윈스턴 땡스기빙.

0: 조지 빈스턴의 땡스기빙. 아, 참 몬테나 그 흔적조차 드문 넓은 풍경일 텐데요. 그 고요함 속에서 피아노 건반 하나하나가 천천히 울려 퍼지는 듯한 멋진 음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1: 그 조지 윈스턴이 그 까만 건반, 하얀 건반 피아노 칠 때 그때 그냥 일구도 같이 치면 참 좋을 텐데.
0: 네, 502 집사님께서 예. 고춘자 황소팔 씨는 아니어도 그 다음으로 찰떡궁합 오늘도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저하고 찰떡궁합이랍니다.
1: 와, 고춘자 장소팔 씨 예. 이 정도 나왔으면 뭐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0: 예. 또 꽃말이 청취자께서도 선생님 선곡이 부드럽고 감미로워요. 너무 좋아요. 뿜뿜.
1: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꽃말이님 선곡이 부드러우면 부드러운 K값 국민은행 010-2 하나다시로 해가지고 많은 부드러운 사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겸손하셔야죠 선생님. 네.
1: 달팽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도달할 뿐.
0: 메가다 장군은
1: 움직이지 않는다.
0: 네, 어디게
1: 다만 돼요? 인천 자유공원에 서 있을 뿐입니다.
0: 아, 알겠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그 몬테나 여상 주산가라고요?
1: 어, 그러니까 그
0: 아까 미국에서도 그, 주산을 썼습니까?
1: 그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썼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가 그 암산으로 그 미국 전체 전미에서 한 1등 했던 애였고.
0: 어, 이름이 뭐예요? 메리예요?
1: 응?
0: 이름이 뭐예요?
1: 앨리스라고 있습니다.
0: 아, 리밍 넥스 도어 투 앨리스? 어,
1: 김 앨리스라고 있습니다.
0: 그 친구는 잉글랜드.
1: 아, 그만해 이제 좀 그만해 좀.
0: 황당국의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 쇼 듣고 계십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0: 19,000원부터.
1: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2: 청취자 신청곡을 지금부터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2670님께서 가을이 되니 왠지 쓸쓸합니다. 갑자기 최희준의 돌아가지 않는 철새 듣고 싶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셨고요. 안산 60K님 아까 긴 문자 보내셨던 네. 분, 아까 신청곡 있었죠. 갈무리해줬던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 자, 두 곡 듣겠습니다. 최희준의 길 잃은 철새 또 사운드 오브 사이런스.

0: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 돌아가지 않는 길 잃은 철새. 밤은 깊어서 낙엽은 쌓이는데 가을은 가고 겨울은 왔는데도 한숨 짓는 소리만. 선생님,
1: 이제 말씀을
0: 좋으십니까?
1: 좀 제 가사에 좀 음미를 하느라고 좀.
0: 선생님, 이 대체 이 철새는 왜 길을 잃었을까요?
1: 저기 최일구 씨, 맨 처음에 가사 한 번만 더 읽어주시죠. 첫 줄.
0: 무슨 까닭이 있겠지.
1: 그 위에.
0: 무슨 사연이 있겠지.
1: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거 왜 그걸 무슨 나오잖아 가사에.
0: 아, 그런 한숨 짓는 소리만. 이, 아니 선생님, 철새도 한숨을 쉽니까?
1: 조류가 무슨... 야, 그만해야지. 오늘 이렇게 뭐 궁금증...
0: 새도 한숨을 쉽니까? 네. 선생님, 강아지는 한숨 쉽니까?
1: 강아지는 한숨 쉴 때 뭐 이렇게 짓지 않겠어요?
0: 그만하시고요. 네. 자, 가사 낭송 부탁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가사 낭송해 주실 거예요?
1: 자, 이게 좀 이렇게 까불다가 또 이런 곡을 소개하려면 좀 정적으로 분위기 있게 지적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드려야 되는데, 가을과 역시 잘 어울리는 곡, 쓸쓸한 노래, 에릭 칼맨의 All by Myself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을은 사실 그 혼자라는 사실을 슬퍼하는 계절이 아니라 혼자 있는 나 자신을 조용히 바라보는 그런 계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릭 칼맨의 All by Myself 준비해드립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나한테는 그 아무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와 그 사랑하는 것이 참 그 재미였는데 그 시절이 다 갔습니다. 혼자 살면서 그간 그 알고 지내던 친구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하면은 아무도 집에 없습니다.
0: 왜요? 술 먹고 안 들었어요?
1: 이제는 혼자입니다. 더 이상 그 혼자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젠 혼자이지만, 일구야 손 좀 잡아줘. 나 외롭다.
0: 혼자 외롭습니다.
1: 이 곡을 계속 감상.

0: 네, 노래 감상 잘했고요. 자, 선생님 이제 허리 디스크쇼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1: 자, 오늘의 그 유망국은 네, 힘든 싱어 가왕 출신입니다. 서미 씨 기억하시죠?
0: 알지.
1: 네, 서미 씨가 이번에는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노래로 돌아왔습니다. 이름이 화선입니다. 서화선. 서화선으로 바꿨고 신곡의 제목은 그 이름을 딴 제목입니다. 화선이.
0: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선생님은.
1: 서화선 씨가 화선이를 불렀는데 오늘 뭐 또 음원 발표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좀 검색을 한번 해주시고 이거 제목이 서화선의 화선이.
0: 이 제목이 너무 이거 날로 먹는 거 아닙니까 이거?
1: 그러면 날로 먹는 화선이 이렇게 바꾼 거야. 아무튼 꼭 기억하셨다가 좀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자, 선생님 오늘도 힘들게 여기 와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1: 너도 네. 방송 오늘 날로 먹는 것 같아.
0: 자, 황당무계 이주왕 선생님의 허리디스크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고요.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모두 영동대교 부근에서 사고가 있습니다. 먼저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영동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5차로 쪽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가는데 영동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대가 다가오면서 차량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고 없도록 더욱더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분당 수서로는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 길 수선화들목에서 탄천일교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지납니다. 이후 청담대교 남단까지도 밀렸다 풀렸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외곽 의정부 쪽으로 가는데 성동분기점부터 장안교, 월계일교부터 상계교 사이로 이렇게 군데군데 속도 떨어지고 있어서 성수분기점부터 상계교까지 30분 조금 넘게 걸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오후 2시 온 나라가 셔터를 내리고 거리가 텅 비고 사람들이 낮잠에 드는 나라, 우리가 아는 스페인의 오후입니다. 그런데 정착 스페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매일 낮잠을 잔다는 사람은 7명 중 한 명뿐이라고 합니다. 더 재미있는 건 15년 전 조사에서도 비슷했다는 겁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던 거죠. 오늘 모신 분은 바로 그 스페인에서 오셨습니다. 남쪽 해변 도시에서 나고 자라 지금은 서울에서 방송을 하고 모델로 서고 디자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어를 좀 배운 건 13살 때였습니다. 스페인의 작은 교실에서, 그것도 무료로요. 그 교실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디까지 데려왔는지 오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을 보는 이야기, K-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케이스터리 진행을 맡은 이자수입니다. 가을의 문턱까지 온 9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여러분과 만납니다. 오늘은 스페인에서 오신 분과 함께 하는데요. 방금 제가 낮잠 이야기를 꺼냈죠. 그것 말고도 오늘 정정하고 넘어가야 할게꽤 많습니다. 우리가 스페인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스터리는 TBS와 성공2123이 함께 만드는 공동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FM 95.1MHz TBS 라디오를 통해 듣고 계시고요. 동시에 유튜브 채널 케이스터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뱅이 K스토리213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모습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파비오 브라이스 곤잘레스 프리에토 씨입니다. 엄청 길죠, 이름이. 이게 원래 발음대로 하면은 제가 맞는지는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발음은 파비오 브라이스 곤잘레스 프리에토. 오가 나왔습니다. 아직.
2: 잘하시는데요?
1: 스페인 남부 마르베야 출신으로 서강대학교 아트 앤 테크놀로지 석사를 마치고 지금은 방송인이자 모델, 시각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아리랑 TV 패널로 KBS 월드라디오 스페인어 진행자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국행복진흥원의 공식 홍보 대사이기도 합니다. 왠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우리 오늘 초대손님의 한복 입은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시면 굉장히 잘 어울릴 거예요. 네, 파비오 씨, 어서 오세요. 이거
2: 네.
1: 갑자기 스페인어로 발음이 나오는
2: 그러게요.
1: 거니까.
2: 아, 안 그래도 되게 열심히 제 이름을 잘 발음해주셨기 때문에.
1: 네.
2: 네.
1: 아우.
2: 자기소개도 되게 멋있게 하시던데요? 네,
1: 아우.
2: 감사합니다.
1: 아니, 문인이 하시는 일인데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문인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시작을 하기 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여기 카메라가 있거든요. 이 카메라에 보시고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온 바비라고 합니다. 저는 2000년생이고 한국에서 거주한 지 3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원래 한국어를 좀 2017년 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는 2013년 때 이제 한국 문화를 처음으로 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언제 왔죠? 2023년. 네.

0: 2023년에 와서 석사 과정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 마무리했고 이제는 그냥 주로 방송 또 이제 모델 그런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잠깐만요. 2013년도부터 한국에 왔었고요.
0: 아, 2013년부터 한국 문화를 처음으로
1: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접했었고.
0: 유튜브 통해서.
1: 그러니까요. 2013년도하고 그리고 한국에 처음으로 언제 오신 거예요?
0: 처음으로 방문한 그 년은 2019년이었고
1: 2019년이요.
0: 그때는 이제 여행만 했었고요. 네. 2023년 때부터 저는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1: 그렇죠. 네. 아니 그래도 아무리 해도 그렇지 2013년도 얼마나 접하게 됐던 해고
0: 네.
1: 와보지는 않죠. 2019년도 처음 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1: 처음 와서 얼마나 계셨어요? 저
0: 그때는 거의 2주 정도요.
1: 네. 2주밖에 안 됐는데 그 다음에는 2023년도에 와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따지자면 한국에 사신 지는 3년밖에 안 됐는데 한국어가 이렇게 된다고요? 아니 저는 30년에 살았는데
0: 아직도 부족함이 되게 많긴 많지만 그래도 스페인에 살았을 때는 되게 열심히 공부했고
1: 예.
0: 많은 활동을 하면서 계속 예. 연습하게 되었습니다.
1: 와 네. 대단하네요. 근데 저는 바비어 씨를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반갑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저는 이게 바비어 씨의 이름이 뭐 곤잘레스 몬살레스 프리에토의 성이에요. 이제 필리핀은 저희 엄마 쪽에서는 스페인 혈통이 있거든요.
0: 오.
1: 그래서 엄마의 성은 레이에스 빌려네바예요. 근데 다 스페인 성이잖아요. 그렇죠?
0: 맞습니다. 네. 네.
1: 그래서 저도 미들네임이 빌려네바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게 너무 반갑고 그래서 아마 아무래도 필리핀에서는 오랫동안 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 말도 스페인어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필리핀 말입니다. 우노 도스 트레스 과트레스 거예요.
0: 오, 이게 와포, 막 이런 말. 와포는 잘 생겼다라는 뜻인데.
1: 숟가락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요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루네스, 마르테스, 메르큘레스, 웨베스, 비르네스.
0: 완전 똑같이 주시군요.
1: 그렇죠?
0: 아, 저 네. 사실 스페인과 필리핀 사이 인연이 되게 뭐 네. 지금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역사는 좀 어둡죠.
1: 그렇죠.
0: 어둡지만
1: 네.
0: 저는 필리핀 한번 가봤는데
1: 네.
0: 너무 기분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고 네. 그리고 다갈록 주로 사용하긴 하지만
1: 네.
0: 그 안에서 약간 조금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말들이 되게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기억하기가 어렵지만 뭔가 발음하는 방식이 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뭔가 이런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1: 근데 본인이 네. 딱 중요한 단어만 생각나더라고요. 과포.
0: 과포.
1: 과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0: 잘생겼다.
1: 그렇지. 네,
0: 잘생겼다.
1: 자, 필리핀 단어 중에서는 스페인어가 들어가 있는데 기억나는 단어는 과포인 거죠.
0: 그렇죠. 기억나는 단어죠. 근데 이게 뭔가 진심으로 하는 칭찬보다는
1: 네.
0: 진짜 필리핀의 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너무 착하죠.
1: 아유, 감사합니다. 저 과포라는 말을 기억하겠습니다. 잘생겼다. 근데 그게 스페인어도 쉽잖아요. 그게 과포가 남자 잘생겼다 그러면 과빠가
0: 그렇죠. 성별별로
1: 그렇죠.
0: 달라지는 거죠.
1: 와빠가 여자의 예쁘다라는.
0: 여자. 네,
1: 그렇죠. 예, 예쁘다는 말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너무 쉬워. 아, 오. 이렇게 해서 바꾸면서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오늘 나오는 말들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뭐 SNS 아이디가 아쿠아보이라는데요. 뭐 무슨 뜻입니까?
0: 민망하긴 하죠. 약간 아쿠아보이 파비오.
1: 아쿠아맨도 아니고 아쿠아보이예요.
0: 약간 좀 청량 컨셉으로 맨 네. 말고 보유로 해줬고요.
1: 네.
0: 또 아쿠아는 저는 아마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아쿠아는 물이랑 좀 관련 있는 말씀이잖아요.
1: 네.
0: 저는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1: 네.
0: 바다와 수영장을 되게 좋아했었고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수영이고 또 어릴 때는 가장 좋아했던 영화는 인어공주.
1: 인어공주예요?
0: 그래서 어릴 때의 네. 꿈은 네. 인어왕자 되는 것이었습니다.
1: 아. 네.
0: 저는 진짜 인어왕자 되고 싶었거든요.
1: 아.
0: 진짜 되고 싶었던 거였고
1: 예.
0: 항상 이제 점심을 먹고 수영장을 가거나 바다 가는 편이었습니다.
1: 좋겠다. 점심을 먹고 수영장을 간다는 게 부럽다. 부럽습니다. 자, 제가 오프닝에서 스페인 낮잠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0: 네.
1: 그게 좀 따질 게 좀 있는데 잠깐만 일단 밀어두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궁금한 게 있었어요.
0: 네.
1: 스페인 남쪽 해변 도시에 살던 아이가 어쩌다가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0: 2013년도에 한국이 처음 접했는데 뭘 어떻게 접한 건가요?
1: 유튜브 통해서 되게 엉뚱한 얘기이긴 하는데 유튜브 통해서 포켓몬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피카츄 아시죠?
0: 그 일본인데요?
1: 네, 근데 피카츄 소리 내는 그 원래 내시는 여자분의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 아이돌 피카츄 소리 따라하는 영상 모음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다 누구시죠?
0: 네,
1: 생각했지만
0: 그렇죠. 네.
1: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 현아 뮤비, 소녀시대
0: 아,
1: 뮤비,
0: 연속
1: 네,
0: 나오니까 비슷해.
1: 아프터스쿨 뮤비
0: 예.
1: 갑자기 뮤직비디오 계속 나오더라고요.
0: 네.
1: 근데 음악이 굉장히 막 리듬이 엄청 재밌고
0: 네.
1: 또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바로 반했습니다.
0: 아니, 2013년도이면은 몇 살인 거예요? 13살인 거예요?
1: 딱 12살이었는데
0: 예.
1: 13살 되는 그 년이었습니다. 네. 제가
0: 아,
1: 생일이 이제
0: 예.
1: 겨울이다 보니까 네.
0: 그렇죠. 아, 그러면 케이팝 때문에 그렇게 들었는데 혹시 뭘 들었는지는 가장 기억나는 노래가 있을까요?
1: 아, 기억나는 노래는 소녀시대의 I Gotta Boy인 것 같습니다. 네.
0: 근데 사실 2013년이면은 스페인에서 케이팝을 흔한가요?
1: 아, 전혀 흔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약간 저는 이런 관심사 있는데 사람들이 다 모를 것 같아서 약간 오해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약간 조금,
0: 그렇죠.
1: 네.
0: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뭐 이상한 걸로 좋아하네.
1: 청소년 때는 그런 겁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부러 가리려고 좀 했었고, 근데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 자연스럽게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내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스페인 노래, 팝송, 그리고 완전 자연스럽게 티안 나게
0: 하나씩.
1: 갑자기 태민 노래 아니면 갑자기 소녀시대 노래. 근데 진짜 심지어 친한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 그런 노래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팬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로웠던 모험이긴 했는데 같이 이제 이런 관심을 갖게 된 친한 친구가 있었기
0: 그렇네요.
1: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럼 K-pop 팬들의 원조 중 하나시겠네요. 스페인에서.
1: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미리미리 알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냥
0: 그렇죠.
1: 비밀스럽게 알고 있었던 거죠.
0: 아,
1: 저처럼
0: 박유현 씨처럼.
1: 사람들한테 안 알려주고.
0: 네. 이상할까 봐 아무도 모르는 케이팝을
1: 네.
0: 내가 듣고 있다는 거 이상한 것도 그 있을까 봐
1: 그쵸.
0: 그렇게
1: 그쵸.
0: 생각을 하는 거군요. 그러다가 뭐 세종학당을 알게 됐죠. 뭐 어떻게
1: 맞습니다.
0: 알게 된 거죠?
1: 왜냐하면 저
0: 예.
1: 고향이 말라가 안에 있는데 말라가에는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0: 네.
1: 또 이제 심지어 말라가 안에 마르베야라는
0: 네.
1: 마을이기 때문에 거기는
0: 네.
1: 진짜 아예 없었거든요.
0: 와.
1: 그래서 말라가에는 유일하게 찾을 수 있었던 거는 과외. 한국인들과 과외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0: 네.
1: 거기부터 출발해서 저는 대학을 마드리드에서 다니기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조금 알아보면서 갑자기 주스페인 한국 문화원이라는 기관이 있던 것을 이제 알게
0: 네.
1: 되었고 그 안에서 세종학당도
0: 있었고,
1: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0: 맞아요.
1: 세종학당을 문화원 안에 있었기 때문에
0: 네.
1: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는 소문을
0: 그렇죠.
1: 들어서
0: 네.
1: 마드리드 도착한 첫날에
0: 네.
1: 방문해서 레벨 테스트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0: 와, 근데 이것도 대단하다는 것 같아요. 저는 13살이었으면, 심지어 13살도 아직 안 됐던 거였잖아요. 12살이었잖아요.
1: 네.
0: 12살을 내가 이거 좋아한다고, 그랬다고 내가 이 언어를 배우겠다고 생각을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배우기만 하신 건 아니죠.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나가서 우승까지 하셨다면서요.
1: 이게 아마
0: 대단하다.
1: 한 1년 정도 지나고
0: 네.
1: 저는 레벨 테스트를 해서 한 3급, 4급 정도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0: 와.
1: 이게 한국어 능력시험급이 아니고 세종학당의 급. 조금
0: 예,
1: 다르긴 합니다. 이제
0: 알겠습니다.
1: 약간 좀
0: 예. 아, 저
1: 초급자.
0: 깜짝
1: 네,
0: 놀랐어요.
1: 그쵸. 약간 그 정도
0: 예.
1: 빠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0: 오, 그렇군요.
1: 아무튼 1년 지나고 그 같은 반 친구들이 갑자기 알려줬어요.
0: 네.
1: 파비 이거 몰랐어요? 그 말하기 대회 있다고, 그
0: 네.
1: 말하기 대회 참석하면은
0: 네.
1: 1등 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한국 여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0: 오.
1: 에? 뭐라고요? 진짜 한국 간다고요? 그렇게
0: 네.
1: 물어봤는데 그 친구들이, 네, 맞아요. 근데 귀찮잖아요. 약간 이게
0: 아.
1: 좀 준비해야 되니까
0: 예.
1: 민망하기도 하고, 저는 뭐라고요? 저 참석할래요. 그래서 바로 지원하고,
0: 네.

0: 반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1: 네.
0: 되게 적게 잘 봐주셔서
1: 와,
0: 1등을
1: 1등을
0: 하게
1: 한 거예요.
0: 되었고.
1: 자, 발표는 언어를 배운다는 게,
0: 네.
1: 그리고 남들 앞에서 서서 발표를 한다는 게 되게 다른 거거든요. 엄청 많이 긴장을
0: 네.
1: 할 텐데. 자, 문면은 그때 당시는 혹시 기현우 씨 가장 어렵게 발음하기가 어려운 한국말이 뭐 언어가 단어가 그런 게 있을까요?
0: 저 계속 받았던 피드백
1: 네.
0: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다랑 싸다.
1: 아.
0: 왜냐하면 시읒 이런 발음은
1: 네.
0: 스페인어로 생각하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1: 맞아요.
0: 네.
1: 필리핀어도 마찬가지예요.
0: 그쵸.
1: 쌍
0: 영어도
1: 발음이
0: 그렇고.
1: 없어요.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언제 사다인지, 언제 싸다인지 약간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면 조금 또 어색함이
1: 네.
0: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발음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막 지읒, 치읒, 찌읒 이거는 모든 외국인들이 일단 어렵지만
1: 다 제이로 들리는 거야.
0: 그렇죠. 다 똑같이 들리는
1: 다시 한번
0: 거지만
1: 해보세요.
0: 지읒, 치읒, 찌읒 잘했나? 저도
1: 오.
0: 잘했는지 잘 모르겠고
1: 예.
0: 근데 아무튼
1: 저보다
0: 예.
1: 더 잘하는 것
0: 아닙니다.
1: 같습니다.
0: 아닙니다. 근데 그 시읒 발음이 저는 제일 구별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1: 모든 외국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0: 네.
1: 이 쌍으로 하는 그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R 발음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예, 우리 시청자하고 이렇게 이그 정치자 여러분들께서 한 번은 해보세요. 르르르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0: 로사.
1: 그렇죠.
0: 로사.
1: 예, 이게 굉장히 어렵게 하는 발음인데, 근데 저는 따가르고 필리핀어를 이렇게 알려주다 보니까
0: 네.
1: 하나가 딱 떠올린 거예요. 정말 이 음절을, 이 단어를 가르쳐 주셨을 때 한국 사람들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비오 씨한테도 테스트할게요. 한국 사람들만 그러는지,
0: 좋습니다.
1: 스페인들. 자, 이 단어는요, 이게 입을 열어라, 입을 벌려라라는 단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단어는 나.
0: 냐.
1: 안 되네.
0: 냐. 자, 안
1: 이게
0: 되죠.
1: 입을 벌려라. 나.
0: 냐.
1: 오, 와, 근데 저는 이거 한국 분들만 안 되는 거.
0: 너무 어렵네요.
1: 아, 정말요?
0: 약간 혀를 이렇게 뒤로 땡기는 거네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힘을 줘야 이렇게 그나마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근데 저희는 익숙하다 보니까 앙앙앵이
0: 냐.
1: 공우
0: 오.
1: 이렇게 되거든요.
0: 너무 다르네요. 엄청 다릅니다.
1: 그러면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번 우리 정치자 여러분하고 이렇게 한번 지금 있는 자리에 듣고 있으면서 나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나라고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0: 네.
1: 나 아니면은 이게 한국어로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술수로 쓴다고 하면 응가
0: 응가요.
1: 근데 응가가 좀 약간 이상하게
0: 막 여러
1: 나가가지고
0: 가지 자음을 이렇게
1: 예
0: 모으면서.
1: 맞아요. 그러면 이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기 어려운 것들이.
0: 저도 친구들한테 좀 도와줄 때가 많거든요.
1: 네.
0: 만약에 스페인어를 좀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1: 네.
0: 그 소리가 되게 못하더라고요. 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 그뭐 소주 한잔
0: 아드레디보.
1: 하면서 나오는 크긴데요.
0: 근데 그래서 그런 예시로 설명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냥 술 마시는 척하고
1: 예.
0: 시원하는 표현을 하면은
1: 예.
0: 자연스럽게 그 소리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1: 예.
0: 잘안될 때가 약간
1: 어떤
0: 많더라고요.
1: 단어들인가요?
0: 예를
1: 한번
0: 들어서 아드레디보. 아드레디보.
1: 저도 안 되네요. 이게 우리
0: 아드레디보.
1: 바깥 계시는 피디님들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저씨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거는 근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스페인에도 그런 거 있군요. 왜냐면은 러시아어도 그게 되게 많잖아요.
0: 네,
1: 소리 나는 게.
0: 그렇죠.
1: 와, 그거가 어려운 거군요. 야, 그냥 진짜 언어 배운다는 게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국어 대회를 우승을 하시고,
0: 네,
1: 우승 상품이 한국에 방문을 하는 건데,
0: 그렇죠.
1: 어땠어요?
0: 너무 좋았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서울도 방문했고
1: 네.
0: 전주도 방문했거든요. 네, 두 도시를 방문했고
1: 네.
0: 그리고 조금 떨렸던 이유는 솔직히 진짜 진짜 열심히 그 대회를 준비했기 때문에 네. 스페인에서 1등 했고 근데 네. 원래 그런 말하기 대회 같은 경우에는 네. 각 나라의 1등이 그 여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 거의 200명 모여서 여행을 하는 거였습니다. 오, 근데 그 200명 안에서 12명만 네. 본선에 친출하는 겁니다. 오. 근데 저는 친출하게 되어서
1: 근데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한국어 하시는 거를 보니까 의심하죠. 아 아니요, 12명.
0: 그 솔직히 그 당시에 네. 지금처럼 좀 유창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떨리기도 하고 네. 많은 또 심지어 그 각 나라에 이겼던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1: 그렇죠. 1등들 중에
0: 막 이래서 나는 말레이시아에서 네. 1등을 했는데 이 스페인 사람이 내 앞에서 잘 못하면은 네. 아, 좀 잘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나라 대표잖아요. 나라 대표.
0: 그렇죠. 나라 대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조금 떨리기는 했지만 예. 위로가 되었던 이유들 중에서 저희는 서울에서 호텔이 예. 워커힐 호텔이었습니다.
1: 엄청 비싼 호텔이네요. 진짜요? 200명이 거기에서 묵은 그러니까. 거예요? 와.
0: 예산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1: 예산, 어디서? 누가?
0: 그 예산이 네. 어디서 네. 왔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1: 대단하네요.
0: 그래서,
1: 네,
0: 너무 좋았죠. 네.
1: 그러면 바벼 씨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면 어디서 왔어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듣잖아요. 외국인들 그럼요,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스페인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뭘 물어봐요? 다음 질문이.
0: 물어보는 것보다 자기가 어떤 축구팀을 응원하는지 그냥 자랑하는 편입니다. 아 저는 그렇게... 바르셀로나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 약간 FC 바르셀로나 되게 좋아하는데
1: 그렇죠. 약간
0: 레알 마드리 팬인데 예. 예. 저는 아쉽게도 축구 팬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냥 네.
1: 오해. 그것도 오해군요. 모든 그렇죠. 스페인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건 아니군요.
0: 맞습니다. 네.
1: 그렇군요.
0: 아니면 그 네. 스페인어는 굉장히 좀 유명한 언어다 보니까 네. 뭐 Hola, ¿cómo estás? 이렇게 그렇죠. 스페인어로 좀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되게 반갑죠.
1: 네. 역시. 그러면 좀 아까 미뤄둔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바비오 씨를 스페인 해설위원으로도 모신 이유입니다. 스페인에 대해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스페인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는 것들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실 네. 우리는 우리 유튜브 걸뱅이 케이스토리 213에서 가보시면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이런 설문조사를 올립니다. 자,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에서 스페인 사람 중에 매일 낮잠 자는 사람이 7명 중 1명 분이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보기를 드리잖아요. 2명 중 1명, 뭐, 4명 중 1명, 그리고 3번에 7명 중 1명, 그리고 요즘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보기를 드렸어요. 근데, 뭐, 대부분 가장 많은 답은 뭐, 2명 중 1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답이 7명 중 1명이네요. 근데 그 답을 아무도 선택 안 했습니다.
0: 아, 진짜요?
1: 예. 아무도 선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근데 맞는 건가요? 파비오 씨의 입장에서는 하고 생각은 어떤가요?
0: 자, 정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네. 맥락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네네.
0: 그 낮잠이라는 개념은 스페인어로 시에스타라고 부르는 맞습니다. 편이고 그 시에스타는 아마 원래 천동적으로 스페인의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점심 시간 후에 원래 한 1시간 아마 2시간까지 쉴 수 네.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바깥에 전혀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진심입니다. 네. 이게 마드리드 같은 도시에는 할 수 없는 거고
1: 네.
0: 그래서 보통 스페인에서 여행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름엔 2시 후에 한 3시부터 5시까지 문을 닫는 가게 되게 많더라고요.
1: 네.
0: 쉬는 시간 가진 회사들도 되게 많고요.
1: 그러니까요. 그거를 물어보려고요. 그러면 회사도 한 2시간 동안 점심시간 준다고 그런 거 맞나요?
0: 그럴 때가 되게 많습니다. 네. 점심시간 2시간 주거나 네. 아니면 그 점심시간이 시에스타 시간이랑 함께 합쳐서 네. 한 거의 3, 4시간 해서 진짜 이 정도 길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업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근데 결국은 당연히 이제 마지막에 퇴근이 많이 늦어지는 거죠.
1: 아~
0: 그래서 10명 중에 네. 시에스타를 제대로 잠자는 사람들이 몇 명일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네. 아마 쉬시는 분들은 8명이진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시에스타라는 개념이 아직도 있는데 쉬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실제로 낮잠 잘수 있는 거는 좀 애매할 때가 되게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1: 굳이
0: 회사를
1: 잘,
0: 다니고 있는데
1: 네.
0: 어디서 자죠?
1: 그렇죠.
0: 집에 갔다 올
1: 그렇죠.
0: 시간이 없는데
1: 아.
0: 근데 저희 집안에는 시에스타를 거의 맨날 자요.
1: 아, 그러니까요. 거기 밥여시에 오후가

0: 되는
1: 그래서
0: 거예요.
1: 예를 들어서 저는 학생이었을 때
0: 네.
1: 3시에 학교를 마치고
0: 네.
1: 3시 반쯤에 집에 도착해서 3시 반에 점심을 먹는 겁니다.
0: 3시 반에
1: 오후
0: 점심.
1: 3시 반에 점심을 먹는 거죠. 네, 되게
0: 네?
1: 늦죠.
0: 와, 엄청 늦네요.
1: 그러면 4시면은 햇빛 되게 강하기 때문에
0: 네.
1: 좀 졸리죠.
0: 네.
1: 그러면 한 20분에서 거의 1시간 시스타를 자는 거고,
0: 네.
1: 그 이후로는 뭐 숙제를 하거나 TV를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피카츄나
0: 네.
1: 케이팝 뮤비를 보는 거죠.
0: 네.
1: 근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0: 네.
1: 이제는 그냥 학교 그 프린시플 역할을
0: 네.
1: 맡으신 건데, 그
0: 교장 선생님.
1: 학생들이랑 같은
0: 네.
1: 시간대이기 때문에 3시에 끝나시고 집에 오셔서
0: 같이
1: 무조건
0: 낮잠하고.
1: 시에스타를 하시는 겁니다.
0: 아.
1: 그 다음에 낮에는 아마 선생님들끼리 뭔가
0: 네.
1: 뭐 회의를 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0: 네.
1: 한 4시나 5시에 다시 출근을 해서 학교 가는 편입니다.
0: 근데 점심은 3시면 저녁은 언제 드시는 거예요?
1: 저는 원래 9시쯤에 먹는 편이었고요. 네. 스페인에서 자취했을 때 11시 먹을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귀찮아서, 만들기가 귀찮아서.
0: 정말이 그러니까 이 시에스타라는 기간 때문에 이 시간 때문에 모든 일이 다 밀어
1: 그렇죠.
0: 주는 거네요.
1: 근데 출근은 그래도 일찍 하는 거기 때문에
0: 네.
1: 결국은 밤에 잘수 있는 시간이
0: 또
1: 그렇게 많진 않은,
0: 짧아지는
1: 짧아지는 거기 때문에 시에스타로 좀 재우는 저 아버지처럼 재우는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네.
0: 야, 그러면 이 플라멩코랑 투우요. 얘기하면 스페인이면 가장 생각이 나는 이 플라멩코라는 춤하고 스페인 사람들에게 이건 어디 문화인 건가요? 이거 어떻게
1: 스페인
0: 플라멩코하고 투우에
1: 문화죠.
0: 대한 그러니까요. 이게 이건 스페인 문화인데 이거 어떻게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건가요?
1: 그렇죠. 이게 플라멩코부터 시작하면은 남쪽을 잘 대표하는
0: 네.
1: 그 음악 장르인 것 같고,
0: 네.
1: 그리고 생각보다 아마 많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
0: 아.
1: 안에는 장르 되게 많고
0: 네.
1: 리듬별로 플라멩코도 달라지고 그 플라멩코 안에 여러 가지 모형이 녹아 있는 겁니다. 저희 누나는 피아니스트거든요. 그래서
0: 네.
1: 저희도 이제 받아 그 완전 남쪽스러운 스타일 집안 그 집안이 아니었지만
0: 네.
1: 그래도 플라멩코랑 어느 정도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플라멩코 되게 즐겁게 들었던 것 같고, 근데 아마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조금 낯설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 플라멩코는 약간 스페인 이미지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혹시 플라멩코 춰보셨어요?
1: 박수로 해드리겠습니다.
0: 예.
1: 박수로
0: 예.
1: 해드리자면 원래 아는 제가 알고 있는 리듬들 중에서
0: 네.
1: 뭐 Un dos, un dos, tres, cuatro, cinco, seis, siete, ocho, nueve, diez. Un dos, tres, cuatro, cinco, seis, siete, ocho,
0: O.
1: nueve, diez. 뭔가 이런 리듬 하나고
0: 아,
1: 또
0: 예.
1: 되게 많이 다양해집니다. 아마 로살리아 같은 가수를
0: 네.
1: 아시는지 잘
0: 네.
1: 모르겠는데, 그런 비슷한 음악가들이 되게 전문가시고 이런 손으로만
0: 예.
1: 되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네.
0: 자, 플라멩코는 되게 멋있잖아요. 보기엔 저도 그만 막 주고
1: 열정의
0: 싶거든요. 열정의
1: 춤이랑
0: 빨간색에다가
1: 음악이죠.
0: 그러니까 또 빨간색 하다 보니까 생각이 투우요. 투우는 지금 아직도 많이 하는 건가요?
1: 아직도 합니다. 근데 투우는
0: 아.
1: 조금 더 조심스러운 이유들 중에서 하나 설명해드리자면은
0: 네.
1: 좀 잔인한
0: 그렇죠.
1: 걸로
0: 아무래도. 예.
1: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0: 네.
1: 안 그래도 이제 계속 보면서 점점 그 동물을 죽이는
0: 네.
1: 과정이다 보니까
0: 그렇죠.
1: 보기 힘드신 분들도 되게 많고 아예 없애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0: 네.
1: 그래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은 지식들 중에서 하나는 그냥 투는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있고 그거는 주로 지역별로 법이 좀 다릅니다. 미국 생각하시면은 그 스테이트별로 법도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근데 스페인도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법이 다르고 또 예를 들어서 교통수단, 가드 시스템 이런 걸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0: 다 전체로 다쓸 수가
1: 네.
0: 없는
1: 그래서
0: 거군요.
1: 투어에 대한 법도 달라집니다.
0: 아, 그럼 지역마다 투어를 할수 있는 것하고 할수 없는 것들도 있는 건가요?
1: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바르셀로나는 카탈루냐 지역 안에 있잖아요. 그
0: 네.
1: 카탈루냐 지역에는 불법입니다. 네. 근데 다른
0: 그런 거.
1: 지역에는 조금
0: 어디나 가서,
1: 네.
0: 스페인 어디나 가서 투어를 볼수 있는 건 아니군요.
1: 아닙니다. 근데 어디 가든 먹어볼 수 있는 거는
0: 네.
1: 속꼬리입니다. 황속꼬리.
0: 아, 황소, 아, 꼬리! 황소 어디를 가도 소, 네, 네. 아, 오리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건데 황소 고리를 먹을 수 있는 건데 네. 두는 못 봐도 두는 소코리를 못 봐도
1: 저는 소코리를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0: 와 그러니까요. 네. 아, 이제 저희가

사실은 예, 물어보는 게 음식이 갑자기 얘기가 나오면은 음식 관련된 얘기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일단은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2부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1: 네, K스토리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13살이나 아니죠. 12살에 무료 한국어 교실에서 시작해 지금은 서울에서 방송과 모델, 디자인을 넘나들고 있는 아쿠아보이, 우리 파비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청취 및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TBS와 성공2132 함께 만드는 K스토리는 FM 95.1MHz TBS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볼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뱅이 K스토리 213을 검색하시면 생생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특히나 바비오 씨한테 이 질문이 있으시면, 스페인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보내주셔도 될것 같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바비오 씨 2부 아까 시작했을 때 목소리 들으셨죠?
2: 네.
1: 한국을 품은 이야기. 케이스토리라는 거, 그 클립을 들었는데, 저희가 방송에 나오시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게가 이 슬로건을 문인의 모국어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방송도 하시고, 뭐 진행도 맡으시니까 스페인어 방송 제안했으니까 굉장히 멋있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한국을 품은 이야기 케이스토리 스페인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좋습니다.
1: 예.
2: Historias de Corea desde el corazón.
1: 오, 무슨 말이에요?
2: 그 케이스토리,
1: 예.
2: 뭐 한국 관련
1: 예.
2: 이야기
1: 예.
2: 마음속에서 마음속부터 시작한다. 마음속에서 펼쳐진다. 이게 아마 가장 좀 가장
1: 가깝죠.
2: 가까울 것 같은.
1: 완벽하게 이렇게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게.
2: 되게 막 완벽한 번역은 결국은 가장 자연스러운 번역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2: 이
1: 맞아요.
2: 번역이 제가 봤을 때 느낌이
1: 예.
2: 가장 가까울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와, 그러면 우리가 이 음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끊었거든. 그 일부를 마무리를 했는데 일단은 소코리를 꼭 먹는 게를 추천을 하신다는 거죠. 스페인
2: 네.
1: 가시는 분들 잊지 마시고 도우를 못 보셔도 소고리는
2: 떡보리.
1: 드셔야 될
2: 그쵸.
1: 것
2: 네.
1: 같고요. 그거 무조건. 그러면 이거 말고 스페인을 생각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음식이 빠에야잖아요.
2: 빠에야.
1: 예.
2: 네.
1: 그러니까 빠에야는 실제 얼마나 자주 드세요?
2: 저는 거의 안 먹습니다, 스페인에서.
1: 오, 왜요?
2: 네. 빠에야는 솔직히, 문화가 좀 따로 있는 거거든요. 원래 빠에야 먹는 날은
1: 예.
2: 아주 특별한 날일 겁니다. 뭐 결혼식이나
1: 아,
2: 명절 이런 건 전혀 아니고,
1: 네.
2: 빠에야 맛집 가려면은 원래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1: 네.
2: 빠에야 먹을 거예요. 아, 그러면 몇 명이세요? 저희는 네 명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빠에야를 그 자리에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빠에야 만드는 그좀 햇반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래는 되게 크게 하더라고요. 그쵸, 크게 하는 거죠.
1: 네.
2: 그래서 그냥 아예 그 순간에 만들어 보고,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일에
1: 요리하는구나.
2: 예약을 원하더라도
1: 네.
2: 원래 식당들을 다 이렇게 알려줄 겁니다.
1: 네.
2: 아, 네. 네 명이시군요. 그러면은 이제 만드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거 아시는 거죠?
1: 네.
2: 네. 그러면 이 시간에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1: 아, 바에야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군요.
2: 약간 거의 무대하듯이
1: 예.
2: 사람들이 다 앉은 상태에서
1: 아, 네.
2: 이렇게 큰, 프라이팬에다가 넣고
1: 예.
2: 굽는 편입니다. 그래서
1: 와.
2: 저는 당연히 바이야를 많이 먹었던 거죠. 근데
1: 네.
2: 먹는 날들은 조금 특별한
1: 특별한
2: 날,
1: 날만 먹는 거다.
2: 가족분들과 뭐 식사하러 가는 날,
1: 아.
2: 친척분들과 식사하러 가는 날, 약간
1: 오.
2: 이런 비슷한 날이면은 바이야를
1: 예.
2: 먹는 거죠.
1: 정말 이게 스페인이라고 하면 빠에야 생각이 나니까 당연히 이렇게 거의 매일 먹는 음식인 줄
2: 그렇죠.
1: 알았어요.
2: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다 이제 볶음밥 어느 정도 있는 편이잖아요. 뭐
1: 그러니까요.
2: 한국은
1: 예,
2: 비빔밥이고,
1: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2: 그렇죠.
1: 거잖아요.
2: 인도네시아는 아시코리아일 거고
1: 예.
2: 아프리카 나라들도 되게 많은데
1: 네.
2: 보면은 빠에야도 볶음밥이긴 한데 왜 이렇게
1: 네.
2: 복잡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약간 저도 궁금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제가
1: 아,
2: 알려드린 방식으로 만들진 않으면은 약간 바로 앉아서 해줄 수 있는 그런
1: 네,
2: 빠에야 식당이면은 원래 맛없다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네.
1: 그러면 그렇군요. 이제 하나는 더 배웠습니다. 와, 바에야는 그렇게 특별한 날만 그러면 누군가가 스페인 사람을 이렇게 조대를 하고 갑자기 바이아를 이렇게 내놓으면은 아주 특별한 날인 거거든요. 그냥 예의 차리는 거네요.
2: 그렇죠. 그리고 오. 오랜 시간 동안 네. 식사를 할 겁니다. 또 이제 만드는 과정도 기다려야 되고 네. 오면은 천천히 먹고 그리고 네. 원래 그런 피스탕 식당에서 네. 소브레메사라는 네. 것을 하는 편입니다. 그 소브레메사라는 개념은 네. 소브레메사 네. 식사를 끝나고 네. 한 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하는 문화거든요. 한국은 이제 식당 가고 빨리 네. 먹고 카페 가는 건데
1: 그렇죠. 그렇죠.
2: 스페인에서는 네. 카페 가진 않고 식당에서 네. 한 시간 정도 계속 아. 있는 거고 그래서 보통 바에냐 맛집에서 식사를 하는 거면 네. 예를 들어서 가족분들과 만났다. 네. 일요일에 만나고 네. 식사를 했다. 그러면은 원래 한 2시부터 시작해서 네. 5시까지 계속 식당 안에 있을 겁니다.
1: 와, 식당은 괜찮아요? 그게 테이블 하나를 3시간 동안.
2: 그래서 그런 식당은 조금 비쌉니다. 약간 혼밥 할 수 있는 식당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니고. 조금 여러 명이서
1: 여러 명이서 3시간. 3시간 값을 받는 거군요. 그렇죠. 비싸죠. 와, 대단하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스피드 게임을 하나 한번 해볼까?
2: 스피드 게임이요? 네.
1: 근데 이거는 원래 아마 7문제를 받으셨을 때 7문제에서는 없었어요.
2: 오, 그래서 떨린대요, 그러면?
1: 이게는 한국 대 스페인입니다. 이게 사실 고민하지 말고 바로 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단어 제시어를 하나 딱 얘기를 하면은 이거 한국이냐 스페인이냐.
2: 아, 자연스럽게 스페인 계속 오면은 나라로 보내주지 마세요.
1: 저희 스페인을 보내드릴게요 하고 그렇게. 얘네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단어 하나를 얘기하고 그리고 한국이냐 스페인이냐. 한국 아니면 스페인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2: 알겠습니다.
1: 네, 이거 시간대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아침.
2: 아침? 그냥 아침 식사? 스페인.
1: 스페인. 오, 밤 문화.
2: 한국.
1: 음식.
2: 한국.
1: 술자리.
2: 스페인.
1: 데이트.
2: 스페인.
1: 친구 사귀기.
2: 스페인.
1: 직장 생활.
2: 한국.
1: 대중교통.
2: 한국.
1: 배달.
2: 한국.
1: 여름.
2: 스페인.
1: 겨울.
2: 스페인.
1: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나오네요.
2: 다행이네요. 균형이 있네요, 균형.
1: 아니, 근데 이게 밤 문화가 한국인데, 한국이라고 하셨죠?
2: 네, 맞습니다.
1: 근데 왜 술자리가 스페인이에요? 그리고 이거 좀 약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2: 왜냐면은, 뭔가 술 문화라고 생각하시면은, 예. 스페인에는 술 마신다. 그러면 항상 친구들과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네. 술을 먹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회식 같은 개념이 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런 회식 같은 것들은 스페인에서 거의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스페인에서 한잔 하면은 항상 자연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네. 근데 한국 술 문화는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마시고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1: 그러니까 격식을 차려야 할 술자리가 한국 술자리고
2: 그렇죠.
1: 그 자연스러운 자리는 원래 술자리 생각하는 술자리가 그냥 쉬운 술자리인데 맞아요. 한국에서 술자리가 어렵다.
2: 친구랑 하는 거면은 비슷하긴 네. 하지만 네. 그 스페인에는 테라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테라스에는 네. 맥주 한 잔 하는 게 훨씬 시원하더라고요. 와. 실내보다.
1: 그래서 술자리는 지금 약간 이게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밤 문화는 한국인데

0: 술자리는 스페인이라는
1: 또
0: 게 그렇게
1: 아침은
0: 스페인 아침은 스페인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또
0: 그러니까
1: 아침은
0: 반문화 한국에서 왔다가 술 먹으러 스페인을 갔다가 여기 아침까지 이렇게 계시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아침은 저는 빵을 먹는 것을 좋아하고, 근데
0: 아,
1: 이제
0: 그렇죠.
1: 달콤한 빵보다는 바게트 위에다가
0: 아,
1: 토마토를 올리거나
0: 네.
1: 뭐 아보카도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한국에서는
0: 밥을 못
1: 바로
0: 먹죠.
1: 김치로 저는 갈 수가 없어요. 김치는 이제 점심까지 기다려야 되고
0: 김치는 점심까지.
1: 아침에는 너무 투머치입니다, 저는. 네.
0: 아침에는 무조건 빵이어야 하고 김치는 기다려라. 점심
1: 그렇죠.
0: 때부터 있는
1: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그냥 아침을 포기합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침은 스페인인 거군요. 와,
1: 그런데
0: 네.
1: 한국은 맛집 너무 많아요.
0: 그러니까요.
1: 한식도 저렴하고 한식이
0: 네.
1: 엄청 맛있고
0: 그러네.
1: 어디 가든 뭐랄까요? 리뷰 되게 좋고
0: 예.
1: 맛이 있어요. 그런
0: 네.
1: 식당들은. 근데 스페인은 항상 좀 애매해요.
0: 아.
1: 약간 여기는 맛있을까? 비싸도 좀 맛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한국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0: 음식이.
1: 네.
0: 그래서 음식은 한국인데 아침만큼은 스페인이야. 음식은 나머진 거는 다 한국인데 아침만큼은 스페인이다라는
1: 맞습니다.
0: 얘기였습니다. 와, 재밌네요. 아무튼 직장 생활을 스페인에서 직장 생활을 안 다녀보셨죠? 그래서 한국을 전체 택하는 거죠.
1: 저는
0: 맞죠?
1: 직장 생활 그냥 아예 다닌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계속 프리랜서로만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지식이 조금 없긴 하지만
0: 네.
1: 왜 한국을 선택했느냐면 한국은 그나마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일하는 거는 당연히 힘들지만
0: 네.
1: 일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0: 어떻게.
1: 기쁜 소식이죠.
0: 야, 그렇죠. 일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죠.
1: 네.
0: 그렇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한국이다. 아, 재밌네요.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일본에서는 2019년에 처음 한국에 오신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그 2주 동안 한국에 다 전주까지 가고 이렇게,
1: 그렇죠.
0: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순간이기는 하지만 두근두근한 순간도
1: 네.
0: 있었죠. 자, 근데 그 2주 끝나고 스페인에 들어가는 비행기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1: 생각은 일단은 아직 그 향이, 한국의 향,
0: 예.
1: 약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0: 네.
1: 그리고 그 순간 이후로 약간, 이런 향을 되게 그리울 것 같습니다. 되게 그리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무엇보다 저는 그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친구들을 많이 보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0: 그러니까요. 그러게, 말씀을 하셨던 것 중 하나가 한국어 공부하느라고 친구 많이 못 사귀었다면서요.
1: 근데 왜 그거는
0: 네.
1: 저의 잘못이었던 것 같고.
0: 왜요? 왜요?
1: 왜냐면 전그 추스팽 한국문화원에서 공부했을 때
0: 네.
1: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0: 아.
1: 약간, 한국어를 되게 열심히 공부하겠다라는
0: 네.
1: 결론으로
0: 네.
1: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0: 네.
1: 같은 반 친구들과 조금 친해지기가 좀 애매해졌던 것 같아요.
0: 아.
1: 왜냐하면 수업을 들으면서 거의 얘기 안 하고 집중만 하고 약간 모범생답게 했었고,
0: 한국어를 이런 식으로,
1: 또 이제
0: 예.
1: 같은 반의 친구들이 약간 좀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공부하고 싶었지만, 저는 약간, 빨리 레벨 테스트를 해주시고 올라가게
0: 빨리,
1: 해주세요. 빨리.
0: 급하시군요. 빨리 많이 배우고 빨리 배울 수
1: 네.
0: 있는 그런 건데, 이제 사람들은 그냥, 이거 취미, 뭐 한국어
1: 네.
0: 배운다는 게 취미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아예 공부로 생각을
1: 되게
0: 하셨군요.
1: 꼰대였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는 친구 많이 사귀진 않았는데,
0: 네.
1: 한국 와서 외국인
0: 네.
1: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0: 아.
1: 이제는
0: 네.
1: 한국어 관련 태도는
0: 네.
1: 아예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0: 아.
1: 한국어를 공부 안한지
0: 근데
1: 몇년 정도 되었습니다. 거의
0: 너무
1: 4년
0: 잘하시니까.
1: 정도 되었을걸요? 약간 제대로 공부 안한 지?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고,
0: 네.
1: 실수를 해도 괜찮다.
0: 네.
1: 약간 이런 태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0: 근데 19년도에 딱 들어가고 한국에 대한 뭐 그리움도 뭐, 다 그리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돌아오고 싶어도 발리 돌아올 수가 없는 게 코로나가 떠졌잖아요.
1: 맞아요.
0: 코로나가 떠지면서 길이 이렇게 완전히 끊긴 거죠. 해외에 나가는 게.
1: 맞습니다.
0: 뭐 그때 한국어 공부 계속 하신 건가요?
1: 솔직히 그때는 되게 마음이 힘들었었던 것 같은 이유는 한국 와서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는 것을 알려드렸잖아요.
0: 네,
1: 근데
0: 그렇죠.
1: 본선에 진출하신 모든 분들은 그 12명은 다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어학 연수를 할수 있는 장학금. 그래서 저는 원래 서강대학교에서
0: 네.
1: 6개월 동안
0: 네.
1: 무료로 어학 연수를 하려고

0: 그 어휘책이 있었거든요.
1: 네.
0: 10개씩 공부하고
1: 네.
0: 한국어 능력시험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때는. 네. 그때
1: 계속
0: 제일 많이 공부했습니다.
1: 아무래도 뭐 바깥에서 할 길은 없으니까
0: 그쵸.
1: 더위 한국 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한국에 계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있었던 시간이 딱 3년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해도 그렇지 3년을 가지고 이렇게 한국어를 잘할 거라는 정말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를 기회로 삼고 한국어를 완전히 많이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한국 정부 장학금을 받고 정식으로 오시게 된 거죠. 그리고
0: 맞습니다.
1: 장학금을 그다 찾아서 뭐 알고서 지원하신 건가요?
0: 저도 그런 서문을 들어가지고
1: 네.
0: 한국 무료로 올수 있는 정부 장학금 따로 있다는 걸잘 알게 되었거든요.
1: 네.
0: 이름은 GKS라는 건데
1: 네.
0: GKS인데 굉장히 경쟁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1: 그렇죠. 정부
0: 네,
1: 장학금은 예.
0: 나라별로 정해져 있는 인원이 다르고 스페인에는 대사관 통해서
1: 네.
0: 받는 사람은 이제 한 해에는 2명밖에 없습니다. 1년에
1: 아,
0: 2명만 뽑는 겁니다.
1: 2명밖에 안 되는
0: 네.
1: 그 2명이 들어가신 거예요.
0: 네. 그리고
1: 와.
0: 대학교 통해서 신청하면은
1: 네.
0: 또 다른 2명. 그러면 총 4명 정도지만
1: 네.
0: 이렇게 인터뷰 보고 면접을 보고 또
1: 네.
0: 대사관이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는 그
1: 네.
0: 과정이 2명만 되는 겁니다.
1: 와,
0: 아,
1: 대단하시네요.
0: 대단한 건 없고요.
1: 왜, 아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뚫고 4명인데, 지금 저 2명이 한쪽에서 다 저희 지원을, 아, 뭐죠? 지원을 했는데, 한두 사람밖에 안 됐던 거잖아요. 그중
0: 네.
1: 한
0: 근데
1: 명이잖아요.
0: 그 순간에 진짜 마음을 먹고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1: 네.
0: 너무너무 힘들었었지만 또
1: 예.
0: 이제 특히 서류 준비하는 과정이 제일
1: 그럴 것
0: 힘들었었고
1: 같아요.
0: 한국에는 타임라인이 되게
1: 네.
0: 빠르지만 한국에는
1: 예.
0: 그런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이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또 이제
1: 오.
0: 코로나 아직 약간 코로나 시절이었기 때문에
1: 네.
0: 더 느리고 예약도 필요하고 근데 아무튼 일단은 잘 신청하게 되었는데
1: 네.
0: 잘 되긴 했는데 얼마나 귀한 장학금인지 알게 되었던 순간은 제 이름이 대사관 홈페이지에
1: 네.
0: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연락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제 이름을
1: 예.
0: 검색을 해서 링크드인이라는
1: 네.
0: 그 어플 통해서 저의
1: 그렇죠.
0: 프로필을 발견해보고
1: 네.
0: 거기 안에서 인스타로 들어가서
1: 예.
0: DM으로 연락을 보내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1: 아, 왜요? 뭐 때문에 연락을 하시는 건가요?
0: 어떻게 장학금을 받았니?
1: 아. 아, 발명하지. 어떻게 해서 전화금을
0: 너는
1: 받으신?
0: 도대체 어떻게 하고 받은 거니? 네.
1: 아, 그러네요.
0: 다 궁금하죠.
1: 그렇죠.
0: 이게
1: 힘든 거는
0: 다 받고
1: 아는데.
0: 싶기 때문에 어떤
1: 그렇죠.
0: 분들은 전화도 약간 전화도 오진 않았더라고요.
1: 네.
0: 막 인터뷰를 볼수 있는 기회 같은 것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다
1: 오.
0: 궁금하죠. 왜냐면 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이
1: 네.
0: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때는 경쟁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지만 아마
1: 네.
0: 계속 어려워지고 있을걸요? 네.
1: 그럴걸요. 훨씬 더 많이 오고 싶어 하는 거를 알고 있는데, 아, 저는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를 그것 때문에 DM 오는 줄 알았더니, 그냥, 어떻게 받은 거야?
0: 그쵸, 그쵸.
1: 장학금을. 그렇게,
0: 맞아요, 맞아요.
1: 아, 그러시군요. 왜냐면, 그렇게 우셔서 석사를 마치시고, 지금은 참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이력인 것 같아요. 지금 재미있는 이력이고, 한국한복친흥원에 공식 홍보 대사를 맡고 계세요. 자,
0: 맞습니다.
1: 스페인 분이 한복이라니까 좀 뚝박이었는데요. 왜 하필 한복이었습니까?
0: 한복은 저는 한국 처음 왔을 때 여행했을 때 처음으로 입어봤는데
1: 네.
0: 전통 의상을 입어보고 그 문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스페인 전통 의상도 되게 좋아하지만 입을 수 있는 기회는 일단 없습니다.
1: 네.
0: 그리고 솔직히 다른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어보면은 어떨 때는 조금 문화 문제가 발생할 때가 되게 많아요. 약간
1: 네.
0: 조금 이상하거나 아니면 과거 어떠한 뭐
1: 문제가
0: 상황 때문에 문제
1: 있거나
0: 때문에 약간
1: 아니면 뭐 왼쪽 오른쪽 잘못
0: 잘못
1: 입었거나
0: 입으면은
1: 예.
0: 약간 좀 무례한 태도고
1: 그렇죠.
0: 막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막
1: 네.
0: 스페인 사람이
1: 네.
0: 전통 필리핀 이상을 입게
1: 네.
0: 된다면은 약간 조금 이상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복 종류가 되게 많긴 많지만
1: 네.
0: 예를 들어서 그 보통 사람들이 입는 뭐 사진을 찍을 때 아니면 뭐뭐그 경복궁 갈때 이렇게
1: 네.
0: 입는 한복들

0: 되게 단순한 약간 일상생활 옷이고,
1: 네.
0: 그리고 그 일상생활 옷은 약간 우리 그 주변에 사라진 지 얼마 되진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1: 네.
0: 그리고 굉장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한국 와서 입어보고 콘텐츠를 찍는 것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 일했을 때 주스페인 한국 문화원에서
1: 네.
0: 뭐 행사를 하거나 진행을 맡을 때뭐 사회를 볼때 아니면 뭐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항상 한복 입고 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복 기관이랑 조금 소통을 하기 시작했고 한국 한복 치는공과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와, 홍보 대사님이시군요. 아, 그리고 제가 차를 보니까 참 이게, 와,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던 게, 12살 스페인에서 케이팝을 듣던 그 아이가, 뭐, 한국 아이돌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서 있었더라고요. 혹시 뮤직비디오 찍으셨습니까?
0: 네, 한네번 정도 해줬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1: 오.
0: 근데 뭐 엄청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1: 왜요?
0: 있어요.
1: 누구누구랑 하셨는데요?
0: NCT Wish랑
1: 예. 어머!
0: 엔하이픈
1: 어머!
0: 하고 폴킴도 한번
1: 네?
0: 찍었고요. 그리고
1: 아니,
0: 다른
1: 대단한 분들이시잖아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0: 그렇죠. 아마
1: 네.
0: 청소년 때
1: 네.
0: 출연하게 되었다면은
1: 네.
0: 진짜 상상도 못했을 것 같고
1: 네.
0: 엄청 행복했을 것 같은데
1: 네.
0: 이번에 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분이 엄청 좋은 거죠.
1: 그렇죠.
0: 근데 그런 촬영이 엄청 힘들더라고요.
1: 맞아요.
0: 거의
1: 맞아요.
0: 그래서 아이돌들은
1: 예.
0: 진짜 엄청 힘들게
1: 대단하죠.
0: 산다는
1: 그,
0: 것을 알게
1: 네.
0: 되었고, 그런 촬영은 보통 14시간
1: 네.
0: 아니면 20시간 정도
1: 네.
0: 걸릴 때가 되게 많고,
1: 오.
0: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들이
1: 네.
0: 거의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 아.
0: 근데 이게 뭐 뮤직비디오를
1: 그럼 우리가 볼
0: 촬영했다.
1: 수 있는 건가요, 파비오 씨는?
0: 저를 아마 발견하지
1: 예?
0: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 왜요?
0: 나오는 사람들은
1: 네.
0: 이게 현장에서
1: 네.
0: 찍으면서 얼굴이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모를 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1: 네.
0: 저는 거의 항상 결국은 확인하다 보니까 얼굴이 없을 때가 엄청 많아요. 거의 보조 출연이기 때문에.
1: 얼굴이 안
0: 네.
1: 나오시는군요.
0: 근데
1: 아.
0: 제대로 잘 보이는 뮤직비디오
1: 네.
0: 중에서 가면을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근데
1: 아, 고나야마 유일하게 내가 나타나는 내 모습을 나타나는 그 뮤직비디오가 있었는데
0: 네.
1: 가면을 쓰고 있어서.
0: 그래서 섭외가 왔는데
1: 네.
0: 보니까 NCT Wish였더라고요.
1: 네.
0: 근데 저는 NCT Wish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 아.
0: 되게 설렜는데
1: 예.
0: 현장에 도착하니까 양 가면을 써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은
1: 네.
0: 인간 반 양이 나올 겁니다. 그 사람이 저입니다. 저인데 얼굴이 못 보실 겁니다. 네.
1: 그렇군요. 그래도 잘 기억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요. 양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양이 파비오였다는 거였습니다.
0: 맞습니다.
1: 아, 와, 대단하네요. 아무튼, 정말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자,
0: 그러네요. 너무
1: 와.
0: 재밌는 이야기 계속
1: 정말,
0: 나오니까.
1: 아유, 이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더 많은 것을, 아, 들을 수 있을,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정말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정치자, 유튜브 시청자분께서 끝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말씀은요. 이 라디오 프로그램은 저는 솔직히 처음 섭외 왔을 때는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컨셉이. 그리고 되게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여러분도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필리핀과 스페인 같은 나라에게도 좀큰 관심과 큰 사랑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1: 네.
0: 또 앞으로 또한번 보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1: 네, 한번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보이라고 이렇게 찾으시면 나오실 겁니다. 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스토리, 골뱅이 K스토리 213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TBS와 성공이 13 공동 제작,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이자스민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북부간선도로 외곽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신내나들목을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 쪽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북은 차로 변경하느라 잠시 속도 떨어지고 있지만 그 전후로는 흐름이 좋고요. 반대 도심 종암분기점 쪽으로 가는 길 구리시계부터 종암분기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그 밖에 주요 도로들 이미 퇴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가는 길은 국민 현대램프에서 정릉터널 사이 도로면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부근 지날 때 주의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월곡램프부터 정릉터널 부근까지 다시 정릉램프에서 성산램프까지 각각 더딘 흐름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9도, 습도는 50%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한데 한낮은 아직 더워서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게 됩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커지면 우리 몸도 적응하느라 바빠지는데요. 이럴 때 꼭 챙겨야 하는 게 바로 면역력이죠. 면역력은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내가 기억하는 체력과 실제 내 몸의 체력 사이에 조금씩 간극이 생기곤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나이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내 몸의 나이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 먹고 더 움직이고 좋은 습관을 꾸준히 쌓는 것, 가정경제도 이런 면역력이 필요하죠.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경제의 기초 체력을 기르는 시간. 어서 오세요.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로이킴의 Love, Love, Love 듣고 왔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코스피가 9,000선까지 올랐던 올해 2분기 증권사와 선물회사의 실적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분기 증권사 순이익은 5조 1,914억 원으로 1분기보다 20%,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늘었습니다. 증권사가 직접 투자해 얻은 자기 매매 손익도 1분기보다 1조 8,799억 원 증가했습니다. 건전성 지표도 개선됐습니다. 6월 말 기준 평균 순자본 비율은 증권사가 140%포인트, 선물회사가 1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금감원은 우호적인 증시 환경으로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실적이 함께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정학적 위험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일부 수입품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는데요. 이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수입업체 10곳이 적발됐습니다. 한 업체는 원가보다 비싸게 바나나 가격을 부풀려 신고했고 또 다른 업체는 관세를 면제받은 소고기를 넉 달 넘게 창고에 쌓아뒀습니다. 관세 혜택을 받으면 45일 안에 판매해야 하는데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린 겁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관세청은 할당 관세 제도가 일부 업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고차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난해보다 48%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상담 건수는 3,190건으로 지난해보다 47.9%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았던 피해는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 사고 이력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로 1,381건에 달했습니다. 이어 계약 해제, 대금 미환급이 664건, 사후관리 미이행이 53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중고차 관련 소비자 문제가 허위 매물을 넘어 차량 정보의 신뢰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은 재무전문가 이병우 팀장님, 김송혁 팀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궁금한 내용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적어서 이쪽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또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성남입니다.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보험이 10개라고 보장도 10배가 되는 건 아니다. 네, 보험 개수는 많은데 정작 필요한 보장이 비어있고 중복된 보장으로 보험료만 줄줄 세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그 보험이 16건이나 되었는데 정작 필요한 혈관 쪽에 보장이 비어있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중복된 보장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험료는 줄이면서 꼭 필요한 보장은 남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살고

0: 부인은 57세 주부입니다. 자식들만 다 독립시키면 눈에 띄게 돈 들어갈 일도 줄어들고 이제 우리 부부 앞에 찬란한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현실은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1: 여보, 또 무슨 걱정 있어? 안색이 왜 이리 안 좋아?
2: 당신 정년도 이제 몇 년 안 남았고 난 하루가 다르게 체력도 딸리고 아, 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헛헛하고 슬픈지 몰라.
1: 아, 나 아직 회사 멀쩡하게 다니고 있고 당신도 밥 잘 먹고 건강하잖아. 지금 괜히 뭐 일어나지도 않는 일 사서 걱정하지 말고 하루를 좀 즐겁게 보내야지. 우려하지 말고 현지 집중하라고. 걱정한다고 뭐 달라져?
2: 에휴, 누가 당장 고민 해결해달래? 그냥 그랬구나 한마디 해주면 좀 안 돼?
0: 남편이 더 우울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우울해 보이는. 제가 사실 좀 걱정이 많은 편이긴 해요. 하루에도 기분이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얼마 전엔 모처럼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험료로 빠져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보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남편 것까지 합치니까 한 달에 1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제라도 저희 부부 보험을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보험은 함부로 해지하면 손해가 크다고 하니까 겁도 나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니특별실 전문가님, 저희 부부보험 도대체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네, 57세 청취자님 사연을 들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57세면 노후 준비를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보험료가 한 달에 120만 원이 넘는다고요?
1: 네, 그 청재님처럼 이제 보험을 가입하고 자동이체 대부분 자동이 신청을 많이 하잖아요.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0: 그렇죠. 그냥 나가겠거니 네, 하고 생각하시니까
1: 잘 나가는 보험료만 잘 나가게끔만 해놓죠. 정리가 나중에 알고 이제 놀라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런데 문제는 보험료만 많이 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앞으로 납입해야 할 보험료까지 계산해 보니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정말 그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물론 뭐 지금이라도 상담 신청을 하셔서 다행이지만 진작에 이제 보험 증검을 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근데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도 상당했다라는 건 혹시 뭐 갱신형 보험 때문이었을까요?
2: 네, 갱신형 상품도 좀 있어서 정확하게 좀 총액을 산출하기가 좀 어려웠지만요. 현재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가정만 해도 앞으로 납입해야 될 보험료가 1억 원이 훨씬 넘는 수준이었어요.
0: 1억 원이요?
2: 네.
0: 어머.
2: 그런데 청취자님께서 상담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보험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병에 걸리면 웬만한 건 다 보장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좀 보장을 살펴보니 생각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세요.
0: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경우가 가장 안타깝더라고요. 사연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보험료를 많이 내는 거는 그만큼 사실 보장을 잘 받고 싶어서 드는 거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 웬만한 건 다 되는 줄 알았다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보장을 못 받는 경우 정말 억울하죠. 그래서 보험 점검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그 보험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위험을 얼만큼 보장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연자님 부부의 그 보험 건수는 총 16건이었고요. 그런데 보험 증권을 쫙 펼쳐보고 봤더니 비슷한 보장이 반복해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암 관련 보장이 여러 보험으로도 나눠져 있었고 뇌혈관이나 심혈관 쪽도 여러 보험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보장 공백이 있었습니다.
0: 16건이나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공백이 있었다는 게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였을까요?
2: 네, 보험 이제 가입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당시에는 이제 필요한 보험일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재 나이도 이제 현재도 필요한지 요게 조금 중요하고요. 50대가 되면 30, 40대하고 좀 경제 상황도 좀 많이 달라지잖아요.
0: 그쵸.
2: 가족 구성도 좀 달라지고요. 자녀가 어릴 때 가장의 사망보장을 중요할 수 있지만 자녀 이제 다 독립하시고 하면 사망보장도 크게 줄 수 있고요. 특히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 은퇴 예정자라면 무리한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경우에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한번 가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변화에 맞춰 점검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0: 그렇겠네요.
1: 네, 사연자님은 그 오래전에 이제 부부가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었는데

0: 매월 보험료는 이제 부부 합산 70만 원 정도 납입 중이셨어요. 근데 지금 그 노후를 준비하는 시기에 자녀들도 다 독립을 했고
1: 네.
0: 청취자님도 사망보장보다는 노후연금을 더 준비해야 한다고 하셔서 사망보장의 종신보험은 과감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1: 근데 보험이 사실 16건이나 되면은 중복보장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사연자님은 어떠셨어요?
2: 네. 가입 건수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특히 뭐 골절, 질병, 상해 수술비 뭐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으셨고요. 예를 들어서 질병에 대한 보장이 보험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반대로 성인병, 3대 질환 중에 뭐 뇌혈관이라든지 허혈성 질환 이런 게 좀 폭넓게 들어가는 준비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또 부족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험은 뭐 뇌출혈 보험이 있으니까 뇌혈관은 충분하다. 급성심근경색이 있으니까 심장 질환은 괜찮겠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보장 범위에 따라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험 건수 16건이나 되는데 정작 중요한 보장이 빠져 있는 거죠.
1: 이게 참 우리 청취자님의 방송 들으시면서 상담하시면서 아,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이렇게 좀 자책도 하셨을 것 같아요. 보험을 좀 분석하면서 이렇게 안 좋은 점만 있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정말 잘 가입하셨다 싶은 보험도 있었나요?
0: 네, 물론 있었고요.
1: 네.
0: 당연히 있어야죠. 오래전에 가입한 실손보험 중에 현재 기준으로 봐도 유지할 가치가 있는 충분한 보장도 있었고 보험도 있었고 일부 건강보험도 보험료 대비 안 보장이 괜찮아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좋은 보험은 유지를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그 보험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건데요. 좋은 보험은 잘 지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불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보험료가 너무 과도하다.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줄이는 거죠.
1: 네. 이래서 보험 점검은 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조정하고 나니까 보험료도 좀 줄었나요?
2: 네. 70만 원 부부의 종신보험 좀 정리하시고요. 그의 갱신형 건강보험의 또 두 건을 좀 정리하시니까 부족한 뇌혈관 심장 제한을 또 보완했거든요.
1: 네.
2: 부부 합산 보험료 120만 원을 4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1: 오.
2: 매월 8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거고요. 1년 계산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신 거예요. 청취자님께서 더 이제 처음부터 보험을 줄였으면 아 이렇게 보장도 줄어드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불안하게 네, 생각하셨는데요. 오히려 조정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험료 줄었는데 오히려 보장이 더 잘 된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수는 줄었지만 중복되는 건 줄이고 꼭 필요한 보장을 가입해서 보험의 우선순위를 다시 잡아드렸기 때문이죠.
1: 역시 우리 전문가 손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매월 84만 원이면은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 청취자님께서 이렇게 줄어든 보험료를 어떻게 활용하기로 하셨어요?
0: 네. 청취자님은 이제 그 자녀들도 다 커서 교육비 끝났고 대신에 남편의 은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줄어든 보험료로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이나 연금 자산으로 활용하기로 했고 보험은 그 뭐 위험에 대비해서 하는 금융상품이고 저축은 미래에 생활하는 준비하는 금융상품이잖아요.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좀 하시면 안 됩니다.
1: 그렇죠. 50대 후반이면은 사실 뭐 보험뿐만 아니라 노후 자금도 중요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사연 주신 분이 도대체 왜 보험을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하시게 된 건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2: 아, 네. 청취자님께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험이 부족한다는 말 들을 때마다 그냥 하나씩 추가하셨어요.
1: 아이고 저런.
2: 아, 처음에는 친구가 이제 와서 이제 권해 주셨고요. 몇 년 뒤에 이제 또 친척분이 보험료를
1: 항상 패턴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2: 하셨고 또 지인분이 또 찾아오시고 해가지고 가입이 돼서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게 된 거고요. 보험을 그 한 번에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필요할 때마다 추가하다 보니 어느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신 거죠.
1: 그랬겠네요.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하면 좀 솔깃하게 되고 가까운 사람이 권하면은 거절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상담에서 인간적인 관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하지만 몇 년, 10년, 20년 내야 될 보험료는 이제 금융 상품이죠, 보험은. 결국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 가정의 경제 상황에 필요한 보장을 가입을 해야 되고요. 좋은 사람에게 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좋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당연히 별개겠죠. 그러니까 뭐 사람 보고 보험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1: 왠지 좀 좋으신 분은
0: 네.
1: 좋은 보험을 막 나 보장 좀 더 넣어줄 것 같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0: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일부 또 브랜드만 또 보시는 분도
1: 뭐
0: 있잖아요.
1: 잘 챙겨줄 것 네. 같고 괜히 사람
0: 물건이라든가 보험도 네. 브랜드만 보고 또 아 당연히 큰 회사니까 뭐 너무 보장이

0: 볼 거야라고 이렇게 또 관심하신 분도 있는데
1: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0: 네, 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보험을 왜 가입했는지를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1: 네,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이렇게 좀 내 보험도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집에서 뭐부터 보면 될까요?
2: 네, 현재 보험료가 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중복되는 보장이 얼마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질병에 대한 보장 충분한지 살펴보셔야 되고 그런 다음 갱신형 보험의 향후 보험료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보험 가입할 때 다 필요해서 가입한 거잖아요.
1: 그쵸.
2: 그래서 이제 점검도 이제 보험료 부담된다고 무조건 줄이는 건 아니고요. 좋은 건 남기고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는 작업입니다.
1: 네. 우리 분당에 사시는 50대 부부의 고민 사연 들어봤는데 지인이 권해서 하나씩 늘어난 보험이 16건에 월 보험료가 120만 원이었어요. 근데 중복된 보장으로 불필요하게 새는 돈은 많고 정작 뇌혈관, 심혈관 같은 중요한 보장은 비어있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의 출동 상담을 통해서 흩어져 있던 보장을 한 대로 모으고 비어있는 보장은 메우고 이렇게 정리만으로도 월 120만 원이 40만 원으로 줄었고 줄어든 80만 원으로 노후 준비까지 시작을 하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총 월 보험료 또 중복된 보험 비어있는 보장이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요. 혼자선 어렵다 전문가 도움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누구든지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소수빈과 소희가 함께한 좋다 듣고요. 머니 특별시 2부 소비자 민원신으로 돌아올게요.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

0: 어려운 경제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2부 시작됐습니다. 재무 전문가 이병우 팀장님, 김송혁 팀장님 제 옆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7025님이 먼저 질문을 주셔서 좀 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출산 관련해서 제왕절개 수술도 고지 의무에 해당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1: 네, 그 일반적으로 제왕절개는 네. 질병이나 상해가 아니잖아요. 자연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출산이니까. 그래도 제왕절개를 입원이나 수술하셨다면 5년 이내에 그 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지는 하셔야 되고요.
0: 네.
1: 고지를 하셔야 된다고 해서 보험 가입이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통과가 됩니다.
0: 아.
1: 네, 그런데 고지는 하셔야 된다.
0: 그럼 나중에 만약에 그 제왕절개 수술했던 걸 고지를 하지 않아서 뭐 보험금을 못 받게 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나요? 가입이 취소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1: 그러니까 어쨌든 고지 의무, 그러니까 그게 보험사마다 다른데
0: 네.
1: 고지 의무를 위반했으면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걸로 이제 그 보험을 해지시키다든가 보상 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0: 아, 그러니까 좀 뭐 제왕절개 수술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안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네. 모르니까 이런 사소한 거라도
2: 그렇죠.
0: 다 알리는 게 좋겠네요. 보험사에. 네.
1: 맞습니다.
0: 자, 그리고 5440님이 요즘 암 치료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는데요. 저도 예전에 가입한 암 진단 자금밖에 없는데 지금이라도 가입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1: 네, 그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암 치료에 대한 부분이 없었고 진단 위주로 일단 보험 많이 가입했어요. 암 진단, 암 수술, 뭐 항암 치료 정도만 했거든요.
0: 네.
1: 요즘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0: 그렇죠.
1: 비급여 신약 신기술이라든가 신약 뭐 신기술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비급여 치료는 이제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비급여라는데 그 비급여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0: 네, 신약이다 보니까.
1: 그렇죠. 네. 내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 다 실손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손 통원 한도가 보통 1세대부터 5세대까지 한도가 20에서 30만 원이란 말이에요. 통원 한도가. 근데 대부분 이런 신약 신기술은 대부분 통원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결국에는 실비가 20, 3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0: 부족하다.
1: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부족하죠.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암 진단도 있어야 되겠지만
0: 네.
1: 암 치료 통원했을 때라든가 내가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해야 되고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암 진단 보험을 해지하고 가입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그걸 유지하면서 암 치료 보험만 따로 가입하시면 만 원에서 2만 원대면 가입이 됩니다.
0: 뭐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
1: 네네. 네. 추가하시는 게 좋아요.
0: 네. 자,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나 상담 신청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받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 민원실 민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5442님이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성입니다. 작년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요.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었고 그때부터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해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 보험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검진을 먼저 받고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가입하는 게 나은지 지금 바로 가입하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그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사실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건지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그 연말에 건강검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고민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험 가입할 때 건강검진 여부를 따로 알려야 되나요?
1: 네,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는데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보험사에 이제 알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건 알릴 의무, 고지 의무인데 보험사가 청약 과정에서 보험 가입할 때 질문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려야 되고요. 소비자는.
0: 네.
1: 그래서 단순히 작년에 건강검진 받았습니다. 요거 가지고는 고지하기는 좀 어렵지만 중요한 건 검진 결과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0: 아.
1: 뭐 그 결과에 따라서 진료라든가 추가 검사, 질병 의심소견, 확정 진단, 약 처방 뭐 요런 거는 당연히 건강검진을 받으셨더라도 무조건 고지를 해야 돼요.
0: 좀 궁금한 게 그 보통 의사 소견 같은 게 앞장에 이렇게 쭉 크게 나오잖아요.
1: 네네네네.
0: 해마다 길어지더라고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거기 보면은 네. 앞으로 뭐 이 뭐 간 건강을 뭐 잘 이렇게 추적 조사하는 게 필요함.
1: 네네네네.
0: 뭐 그러니까 좀 건강 관리를 해야 함. 이런 정도의 소견만으로도 뭐 보험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진 않나요?
1: 그 추적 관찰 검사라는 게 있으면은 네. 고지 대상이에요.
0: 아.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 뒤에 다시 재검 받아보자.
0: 네, 맞아요.
1: 요렇게 되면 고지 대상이에요.
0: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어쨌든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인 거죠?
1: 네.
2: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검진에서 이제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는데 별도의 뭐 진단이나 치료 없이 생활 습관만 관리했다라고 하시면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돼서 병원에 가서 재검사 받으시거나 의사한테 특정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으시거나 그걸로 또 약을 처방받으셨다, 복용하신다 하신다면 보험 가입 시에는 확인해야 될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청취자님처럼 혈압이 높게 나왔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다,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는 보험 가입이 안 된다, 이렇게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0: 네. 자, 자세한 내용은 퀴즈 하나 풀고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전에 미리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고 검진 후 이상이 발견된 부분만 맞춰서 가입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이거는 제가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러시거든요. 건강검진 전에 보험을 들어야 된다. 뭐 검사에서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X. 정확하죠.
1: 아, 네. 정확합니다. 당연하죠. 항상 그 사고 전에 가입을 해야죠.
0: 네.
1: 건강검진에 이제 보험 점검을 받는 게 가장 좋고요. 건강검진에 이상이 발견되는 부분은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 거절이라든가 부담보 그쪽을 보장을 안 해준다. 부담보 조건이 붙을 수 있고 뭐 이상이 발견되기 전에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0: 네.
1: 그래서 보험 같은 보험 상품의 청약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진단, 치료, 추가 검사, 투약 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요 해당 내용 있다면 사실대로 반드시 알려야 되고 알리지 않았다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 아까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다. 요거 가지고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네네. 올해 건강검진에서 또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온다. 이렇게 나왔다면은 보험 가입이 거절이 될 수 있나요?
1: 네.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이상성이 나왔다고 해서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건 아니고요. 보험회사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나이도 보고 과거 병력도 보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추가 검사 결과 진단 여부도 확인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상적인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보험료 할증이라든가 특정 부위 부담보 조건으로 이제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상 소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거절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0: 그러면 우리 문자 주신 5442님처럼 뭐 작년에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던 분도 현재는 보험 가입 가능성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2: 그렇죠. 오히려 이제 중요한 건 현재의 상태고요. 작년에 수치가 높았지만 이제 1년 동안 운동과 이제 식단 관리하셔서 올해는 또 정상으로 나오실 수도 있고
0: 네.
2: 반대로 이제 올해 검사에서는 수치가 더 높게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 검진의 결과는 무조건 나쁘게 예상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무조건 단정 지을 필요도 없고요.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보험을 준비하면 됩니다.
0: 네. 그러면 건강 검진을 앞두고 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1: 네. 우선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을 확인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현재 건강 상태와 과거 병력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보험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험사에 알리고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반대로 또 건강검진 결과 걱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또 보험을 또 미룬다고 하면 또 그럴 필요도 없고요. 현재 알고 있는 건강 정보를 확인해서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뭐 그런 게 핵심입니다.
0: 네. 이 보험 가입을 고민하실 때 건강검진 전에 가입해야 하나 후에 가입해야 하나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지금 내가 어떤 보험을 갖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시고 현재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 고지 의무를 제대로 알리고 부족한 보장을 채우는 순서대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우리 집 보험 점검 꼼꼼하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편하게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2839님이 보내주셨는데 50대 주부입니다. 올해 알고 지낸 지인이 보험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분을 통해서 한 한 보험사 상품만 계속 가입해 왔는데요. 이 보험금 청구할 때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같은 회사 상품으로 가입하면 혜택도 있다고 해서요. 그런데 막상 보장을 따져보니까 다른 보험사에 비해서 보장 금액도 적고 범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보험사 상품으로 나눠서 가입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한 보험사를 계속 유지하는 게 나은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뭐 이 질문 정말 많이들 하시는 궁금증이에요. 그렇죠. 보험을 한 회사로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 회사로 좀 나눠서 하는 게 좋을까요?
2: 네, 보험은 여러 회사를 가입했느냐, 어떤 보장을 가입했느냐, 이런 것 중에는 어떤 회사보다는 아무래도 보장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오랜 지인이나 보험회사 근무하고 계시다면 사람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분을 통해 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장기간 유지하는 금융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담당 설계사와 신뢰가 좋은 거는 분명히 장점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보험 상품에 대한 경쟁력은 분명히 별개고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추천했다고 그 상품이 나에게 좋은 상품이다라고 무조건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반대로 또 보험회사 다른 보험회사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고 좋다 구분해서 해제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나에게 필요한 보장입니다.
0: 그러면 이제 아까 고민하셨던 것처럼 한 회사에 다 몰아서 가입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좀 여러 회사를 나눠서 가입하는 게 나을지 장단점을 좀 알려주시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네, 그 많은 분들이 한 회사에 가입하면 청구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0: 맞아요.
1: 사실 뭐 큰 차이 별로 없어요.
0: 네. 그래요?
1: 네. 뭐 예를 들어서 암보험은 A보험사, 건강보험 B보험사 뭐 운전자 보험 C보험사 가입했다고 해서 청구가 특별히 어려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각각의 보험 계약에 따라 청구를 하면 되고요. 네. 어차피 요즘에는 되게 간단해졌어요. 뭐 한꺼번에 다 청구가 다 되는 경우도
0: 요즘에
1: 있고.
0: 요즘에 앱으로도 그냥 앱으로도. 하게 되더라고요.
1: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보험사에 가입했을 때 또 장점도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그 상품의 경쟁력이 다르거든요. 뭐 태아보험은 어디가 좋고 뭐 어디가 좀 보장보험 좋고 암보험은 어디가 좋고 이런 게 좀 있어요. 뭐
0: 어디는 보니까. 제육을 잘하고
1: 네 그렇죠.
0: 어디는 된장을 그렇죠. 잘하고 하는 그렇죠. 것처럼
1: 그렇죠. 저희는 네. 또 그 지역마다 또 우리나라 지역마다 또 특색 있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0: 네.
1: 어떤 보험사는 암 관련 보장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일 수 있고 어떤 보험사는 뭐 혈관 쪽, 심장 쪽 이런 게 또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 회사로 이제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보장 기준으로 여러 보험사 상품 기준으로 나한테 필요한 보장을 보장이 넓고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0: 네.
2: 덧붙여서 설명 좀 드리면 예를 들어 이제 암진단비가 이미 충분한데 다른 보험사에 또 암진단비를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여러 곳에 이제 하면 보험료만 계속 늘어나겠죠. 반대로 암진단비는 충분하다 하시면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은 보장이 좀 부족하다. 그 부분은

0: 보완하는 게 맞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몇 개의 보험회사를 가입했냐가 아니고 필요한 보장이 이제 제대로 구성되어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보험사에 10개 가지고 있다고 좋은 보험이 아니고 10개 보험사에 한 개씩 가입했다고 좋은 보험도 아닙니다.
1: 아무래도 우리가 보험료를 낼수 있는 재원은 사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 재원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나눠서 내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장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지인에게 가입한 보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좀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말도 못하고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2: 아, 정말 많습니다. 저희도 상담을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유리한 부분을 상담을 해드릴 거 아니야, 소비자 입장에서.
1: 그쵸.
2: 근데 관계 때문에 굉장히 보험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많고요.
1: 네.
2: 그리고 보험은 친분으로 가입해서 어쨌든 수십 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내 돈이고 내 가족의 또 위험을 대비하는 금융상품인데, 그러니까 지인에게 미안해서 보험을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좋은 설계사라고 하면 고객이 다른 보험사 상품까지 비교하는 걸 막기보다는, 그 이제 원래를 담당하신 분이 막기보다는 현재 가입하신 보험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했을 때 기존 보험이 더 좋다면 당연히 기존 보험 유지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런 보장이라든가 그런 혜택이 없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점검 받아서 정리하는 게 맞겠죠.
1: 맞아요. 그러니까 보험은 어느 회사냐보다는 어떤 보장을 조건으로 가입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보험은 또 친분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 돈으로 내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금융상품이죠. 보험 점검은 새 보험부터 알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보험을 꺼내보는 게 우선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면 계속해서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순차적으로 상담 접수 도와드릴게요. 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839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28살 여성입니다. 2017년에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CI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받은 혜택은 CI에 포함된 실손보험으로 1년에 약 만 원 정도 받았어요. 보장 항목 중에 가족력이 있는 질환은 없고요. 이 보험을 해지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특약만 정리하고 실손만 유지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0: 이건 지금
1: 좋을까요?
0: 2017년 4월 기준이면요, 실손이 이제 3세대 착한 실손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1: 착한 실손이요?
0: 네, 3세대 실비로 착한 실손이고요. 지금 새로 들면 이제 5세대 실비라서 비급여 부분의 자기 부담금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28세 여성분이면 실손 의료비 비용도 저렴하니까 자체 실손 의료비는 유지하시는 게좀 좋으시고요. CI 보험은 약간 산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지급에 있어서 좀 문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8세 여성분이면 CI보다는 솔직히 암 진단비나 이런 치료비, 수술비에 대한 보장을 보완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1: 네.
0: 그러니까 정리하면 CI의 주계약은 감액이나 이런 부분 해지를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또 분리가 안 된다면 이제 좀 낮은 특약들, 보장 낮은 거 정리하시고, 또세 번째는 해지 전에 먼저 이런 부분 다 정리하시고 확인하신 후에 증권마다 다른 조건이 있는지 약관까지 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좀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 맞는 걸 꼼꼼히 상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리고 또 28세 정도면은 아직 나이가 좀 어리시니까
0: 맞아요.
1: 가입하는데 크게 부담도 없으실 것
0: 그럼요.
1: 같거든요.
0: 문제도 안 되고요. 예,
1: 네.
0: 실비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1: 좀잘 생각해서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5791님도 궁금한 거 있다고 문자 주셨는데, 어머니께서 3년 전에 무릎 수술을 하셨는데요.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유병자 보험만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건강체 보험으로는 언제 가입할 수 있나요? 이 무릎 수술과 그 암보험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셨어요.
2: 네, 당연히 상관 유무가 없죠. 무릎 수술하고 암보험 하는 데는. 그래서 당연히 일반 상품으로 건강체 보험으로 당장이라도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는 이제 방송에서 할 때만 말씀드리지만, 보험사는 상관 유무를 따져서 이제 보험 가입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어떤 약을 먹는 거에 따라서 고지혈, 고혈압이다 하면 암보험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가입이 되는 거고,

0: 해야 돼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네. 수술이기 때문에 네네. 5년 이내 그래서 고지해서 보험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1: 가입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776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 친언니가 골절로 여러 번 수술을 하고 최근에는 디스크 수술까지 받고 나서 수술비 보험을 따로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질병이 아닌 상해 수술 위주라 가입이 가능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현재 자궁 근종이 있어서 자궁만 부담보로 하고 수술비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이 질병과 상해 수술비 보장을 둘 다 준비할 수 있는 보험 저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누가 설명해 주실까요?
2: 네. 네, 상해는 워낙 3개월 이내 치료력만 고지하면 누구나 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고요. 이분처럼 작은 근종 치료 외에도 질병 수술에 대해서는 요즘 앞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너무 유병자 보험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따져서 하시면 수술비 보장은 아예 수술비 플랜이라고도 해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1: 그 작은 근종 같은 경우는 뭐 시술 이라고 봐야 될까요? 되게 간단한 수술이어가지고 많이들 받으시니까.
2: 네, 자궁 여성분들은 네네. 아무래도 뭐 위도 뭐 이런 게 있듯이 이런 근종의 폴립 형식으로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아예 그냥 건강체로 가입할 땐 부담보로 자궁 자체를 부담보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유병자의 같은 경우에는 기간만 잘 따지거나 또 요즘 워낙 다양한 상품이 수술 입원도 안 보는 상품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따지시면 이분이 원하는 수술에 관한 플랜은 모두 해서 가입이 가능하신 거죠.
1: 다행이네요. 7171님도 방송 들으면서 기존 보험 설계를 1에서 2년 사이에 추가로 했는데 잘 설계했는지와 또 10년 된 유니버셜 변액보험과 상조보험과 추가로 들고 싶은 간병보험에 대해서 재설계해야 될지 상담 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들고 싶은 게 많으세요, 지금. 네, 상조보험부터 간병보험까지. 네. 그야말로 이제 남은 내 생애를 잘 그렇죠. 설계해보겠다 그렇죠. 하신 것 같은데 저희 방송 마치고 이렇게 전문가분들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도록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29님은 저 30대 중반이고 11년 전에 갑상선 암 수술 이력이 있습니다. 유병자 보험이 아닌 일반 건강보험으로 암, 뭐 뇌혈관, 심장질환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1년 전에 수술을 하셨대요.
0: 네. 그러면은 지금 아마 그 갑상선 약을 드시고 계실 거예요. 신지로이드라고 해서 호르몬제를 드시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심사가 가능해요.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갑상선에 부담보가 잡힐 거예요.
1: 아, 계속해서 약을
0: 예, 먹기
1: 계시니까.
0: 때문에 갑상선을 보장을 안 해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반 상품 가입이 가능하나 갑상선을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면 갑상선을 보장을 받으려면 간편보험을 가입하셔야 돼요.
1: 간편보험.
0: 네. 네. 근데 어차피 보험료 차이 요즘에는 간편보험도 굉장히 저렴해졌기 때문에 차라리 보장을 못 받는 부담보를 잡혀서 갑상선 못 받는 것보다는 보험료 조금 더 내서 보장을 받는 상품을 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어쨌든 11년 전에 수술하시고 지금은 많이 완치하신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꼭 짚어주신다면요.
0: 네. 보장 개수가 보험 개수, 보험 가입 건수가 많다고 해서 보장이 다 많은 건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그 청취자분들도 내 보험 건수가 5건 이상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불필요한 보장과 중복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개수에 속지 말아라.
2: 네. 저는 순서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험 정리를 무조건 해지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어있는 부분을 제대로 먼저 채우시고 또 겹치는 거 덜어내시고 그 순서를 잘 정리하셔서 오히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면책기간 같은 게 있어서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정리하셔서 가입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병우, 김송혁 팀장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시 재방송으로도 또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마지막 곡으로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0: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6: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도로에는 목요일 퇴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체 정도는 평소와 비슷하고요. 사고 없도록 안전운전만 하시면 되겠는데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1시간 전보다는 정체 구간이 조금은 줄었습니다. 반 건너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으로는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아직은 긴 구간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분당 수서로는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데 북정교차로부터 탄천 1교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지나고 있습니다. 이후 청담대교 건널 때까지도 밀렸다 풀렸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외곽 의정부 쪽으로 성수분기점부터 상계교까지 밀리면서 이 구간만 40분 넘게 걸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4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7: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8: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9: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8: 둘째,
9: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 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8: 셋째,
9: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8: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9: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10: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서안한 분기점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기흥 부근 4차로에서 버스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으로는 대관령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 고속도로와 서울시내 주요 도로들 여전히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1시간 사이 전반적으로 정체 길이는 조금씩 줄 그렇습니다. 다만 서울시내 북부간선도로 도심 종암분기점 쪽으로 가는데 구리나들목부터 하월곡 램프까지 아직은 긴 구간에서 속도 떨어지고요. 내부순환로 성산방면으로는 마장램프부터 성산대교 북단 사이 군데군데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8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0: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2: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떨어졌는데요.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이렇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까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 일대를 비롯한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내륙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에 경기 동부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출근 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속도로 중에 수도권 제1수단 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가는데 상일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6도, 습도는 59%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곡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곡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눌러줘요 2588 2588.

0: K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0: 관계 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4: 대리 부르셨죠?
1: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

필요합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일용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 때 한번 눌러주세요.
4: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3: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1906년 오늘 역사상 첫 라디오 방송이 있었다네요. 캐나다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었대요. 와, 그게 12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 새벽 공감까지 왔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0: 울프 마더, 조코 앤 더 디프 들으셨습니다. 라디오 역사가 120년이나 됐습니다. 120년. 120년이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120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구한말, 조선시대 말이었네요. 그리고 대한제국시대였겠습니다. 아, 라디오 참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광고도 들어오고, 조금씩 힘을 합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권순우의 새벽 공감, 박서연의 2588, 2588 대리운전, 배칠수의 꽃배달과 함께합니다.
1: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Tears for Fears, Head Over Heels. 이어서 수잔 베가, 루카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 새벽 공감 포맷이 조금씩 바뀌고 있지요. 잘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사연 부탁드릴게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도 드립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 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엔슬렉스 매드하우스 1284번이 신청곡이었죠. 이어서 조안 바이즈 다이아몬드 앤 러스트 두 곡 들으셨습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 참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합니다. 문계이저님, 아마도 크리스 코넬의 목소리와 톰 모델로의 요상한 기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라디오 프로그램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간 광고에 콧등이 시큰해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 저도 알 것 같아요. 네, 저도 광고가 처음 들어와서 제 방송 중에 광고가 나오는데 좀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꽃마리님,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기분이 좋은 밤이에요. 네, 이제 밤에 많이 선선하다 못해 어저께는 살짝 춥기까지 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8428번님, 이제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음악 듣기 딱 좋은 밤입니다. TBS도 정상화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권순의 새벽 공감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사연 주신 분들 모두 고마워요. 이어서 노래 듣겠습니다. Simple Mind, Don't You Forget About Me.

가수 김현식 씨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김현식. 탁월한 가창력 제시, 다양한 음악 장르의 가요화를 통해서 뭐라 그럴까, 한국 대중음악 스타일을 좀 많이 바꿔놨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김현식 씨로 인해서 대중음악계가 많이 변화가 좀 있었어요. 우리는 혼이 담긴 목소리, 그래서 절창이라는 품격을 하사받기도 했었죠. 아, 돌아가신 지가 1990년이니까, 어후, 벌써 진짜 30몇 년이 지났네요. 가계 김현식, 그의 가창력은 식감에 비유될 정도였죠. 그분을 발굴한 분이 동아기획의 김영 사장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발굴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그의 노래를 듣고 진짜 반했다. 정말 그렇게 멋있고 또 맛있게 노래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또 김현식님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활동을 한 게 아니라 거의 소극장 라이브 이쪽으로 활동 방식을 선택을 했죠. 김현식 씨가 등장하고 나서 동화 기획으로 대변되는 1980년대 그때 동화 기획은 대단했거든요. 우리가 아는 뭐 굉장히 유명한 뭐 들국화, 한영애, 뭐 신촌 브루스 뭐 굉장히 많잖아요. 동아기획에서 다 시작을 한 그 가수들이고 밴드들인데 김현식 씨의 등장으로 이제 진짜 전성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뭐 딱히 그런 방송이나 이런 활동에 매진하지 않았음에도 50만 장이라는 앨범을 판매를 했어요. 아, 정말 참 대단한 가수였죠. 히트곡, 뭐 굳이 히트곡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사랑했어요, 그 다음에 언제나 그대 내 곁에,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비처럼 음악처럼.

아마도 여러분들도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노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오늘은 돌아가신 김현식님을 한번 쭉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가끔 제가 이렇게 좀 다시 좀 만나고 싶은 이런 가수들을 오늘 같은 형식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김현식 씨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가수들을 소개하는 코너에서 인용을 하는 글이 있습니다. 박준흠 음악평론가님 하고 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통화를 해서 선생님의 글을 제가 가끔 인용하면서 방송에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박준흠 선생님, 고마워요.

크로얀베리's Ode to My Family. 0564번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어서 Tom Odell, Black Friday. 이 노래는 1313번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청곡 앞에다가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군요 라고 쓰셨는데 글쎄요 이게 그냥 이렇게 쓰신 건지 본인의 입장을 쓰신 건지 아니면 그날 고민상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던 건지 기억은 잘 안 나네요. 그리고 8913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오, 설레네요 라고 쓰셨는데 맞아요. 8913번님 고민상담을 제가 좀 해드렸었죠. 그랬더니 그 방송을 들으시고 이렇게 또 소감을 남겨주셨네요. 저는 먹는 속도가 좀 느린 편인데 이게 집 밖에서는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남과 속도를 맞추려고 빠르게 먹다가 얹혀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쭉 써주셨는데 아무튼 제가 고민상담 했을 때 이런 감사하다는 답글을 보면 참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 받아갑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8913번님 고맙습니다.

카운팅 크로우스, 미스터 존스. 네, 아유, 진짜 오늘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갔지요. 네, 벌써 마지막 곡 들을 시간인데, 아까 여는 말에서 문계이저님이 중간 광고에 코팅이 시큰 이런 글 써주시면서 신청곡 또 이제 쭉 써주셨어요. 근데 또 거기 뭐라고 쓰셨냐면, 너의 곁에 당신을 위해 거기 있겠다는 노랫말이 포함된 글램 메탈을 신청해달라는 순우디의 명을 받잡아, 이렇게 하시면서 쭉 신청곡을 써주셨는데, 이 중에 오늘은 파이트 라이온 오랜만에 들어볼까요? 파이트 라이온, You're All My Need.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수미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0: TBS 캠페인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또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죽었습니다.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캠페인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0: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아침 공기가 서늘합니다. 오늘 출근길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4도, 제천이 9.1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게 출발했고요. 오늘은 한낮에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서울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또 올림픽대로가 한 방면으로 행주대교에서 여의도 부근까지 각각 속도가 줄어 있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잠실에서 청담대교 사이, 이후로도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2: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3: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2: 응답하라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나 감기 걸렸나 봐.
2: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3: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TBS 교통정보
3: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은 평년보다 쌀쌀한 편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1도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서 서울 한낮에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에서 15도 정도로 매우 큽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가 성산방면으로 정릉램프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는 고장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고장차 옆 바로 뒤로 종암분기점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이후로도 홍은램프에서 성산램프까지는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방면 행주대교에서 여의도 부근까지는 군데군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2: TBS 캠페인.
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2588 2588

0: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 대리 부르셨죠?
0: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3: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TBS 교통정보
5: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돌발 상황 많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시흥요금소 부근 승용차 사고가 있었고요. 주변 통행량도 많기 때문에 뒤로 시흥부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사고 지점을 지나서 안현분기점까지 정체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양양 방면으로 내린천 휴게소 부근 2차로에도 사고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진입 수원에서 신갈까지 또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가 정체고요. 분당수서로는 성남 방면으로 탄천일교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는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뒤로 청담대교 북단부터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는 반포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 사고 있었는데요. 사고는 정리가 됐지만 뒤로 여의도 부근부터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